0: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먹어요.
1: 전체로 전체 다 드셔야 돼. 잎줄기.
0: 잎,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1: 네, 전체 다.
2: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0: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1: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1: 네,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1: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1: 예.
0: 또 양파?
1: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보러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네.
0: 헐,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3: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3: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3: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4: 도와드릴까요?
3: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3: 예.
0: 오구.
3: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3: 네,
0: 이렇게 주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흑돼지. 오,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3: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3: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3: 네, 오겹.
0: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3,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3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5 layers. This?
3: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함양 역사에 담긴 솔선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솔선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솔선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발효를 시키는데 네.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0: 쌀?
1: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든,
1: 네,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게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되기 전에.
1: 예예.
0: 아, 진짜 순진.
1: 네, 네. 향이죠.
0: 네, 순이 네.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거. 향이죠.
0: 네,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것처럼.
1: 네, 맞아, 맞아요. 네,
0: 막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재밌죠. 어.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네.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0: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네.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아,
1: 감사합니다.
0: 역시 여기 명인님.
1: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오,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예,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냉각이.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0: 오,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ooh, I can.
1: 조금만 드세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보여주시죠.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오,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돼 있어갖고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네. 장아찌.
1: 네네네. 네, 네.
0: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어, 그리고 조금만 솔선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네. 들어가서.
1: 네네네. 네, 네.
0: 그래. 저는 소주 대신 소주.
1: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최고. 이야. 예.
0: 너무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예. 네.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오, 예,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이거 그냥 수육
1: 네네 네,
0: 이렇게 삶아서
1: 네.
0: 아마 그런 삶은 물에
1: 네.
0: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1: 솔선주
0: 솔선주
1: 네,
0: 조금
1: 예, 예, 예.
0: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1: 네.
0: 조금은 주시겠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산물물에 월계 수입 대신에 아, 예? 아, 그런 네. 역할.
1: 아, 대박.
0: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1: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아, 가실까요?
0: 아, 진짜?
1: 네, 네. 어? 제가 안 나겠다. 예.
0: 집에 댁에서?
1: 우리 집에.
0: 오,
1: 가실까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0: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is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0: Now here we have Jongyang gochu, spicy green pepper, and red pepper. This is boiling, so stop and let's go. So my friends, this is yampajangachi. Now, while we are waiting, I still want to show you a very, very cool thing. Because usually, when Korean people eat suyuk, they need some kind of sauce to give the flavor, very strong flavor, and then eat very, very deliciously. Let's do some nice sauce, chopped garlic, cheongyam pepper, saejeok, fermented mini shrimps, maesiljeong. And then we need the pickling liquid of the jangachi. And I just want to put a little bit more sweetness. And since these onions are very sweet, I will also put a little bit of them. And now, a little bit of sosongju. Oh, perfect. So let's blade it. And this is done. Let's blade the jangachi also. This is also done. One and two. So nice, tender, and very, very juicy. Yes. Now it's time to try with Myeongin-nim. Myeongin-nim! 어디 계세요? Hamyang,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1: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0: 아, 노노, 저는
1: 그리고 영광입니다.
0: 저는 영광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거 선생님의 이렇게 예쁜 진짜 아름다운 한옥 집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자.
0: 자.
1: 건배.
0: 건배. 이제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아,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1: 네.
0: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1: 너무 정말 맛있어요.
0: 어우,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우.
0: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1: 네.
0: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찍고 그다음에 여기 삼합주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와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삶인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쫄깃하고.
0: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1: 입안이 개운해요.
0: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송진,
1: 네.
0: 송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1: 그렇죠.
0: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1: 한 잔 더 드릴까요?
0: 네. Why not? My friends also. Jin,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ng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1: 다음에 또 봬요. 다음에
0: 또 봬요.
1: 감사합니다.
0: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bye.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spaces that are infused with someone's life. And as I gather the traces left behind in those spaces, at some point, they transform into memories. The memories of each individual come together to eventually form a precious record, and these records accumulate to become the history of the village in the future, building a valuable asset. Today, I'd like to take a moment to remember that fleeting moment together.
1: Sometimes,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참 신기하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참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노원의 의미 있는 장소들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0: 'Things that are common back then, but are now hard to find, perhaps because they are so ordinary, we didn't notice their disappearance and let them slip away. The first location in Dongwon-gu is the old Hwarangdae station where trains no longer run. Kyungchun Line, which connects Seoul and Chuncheon, Hwarangdae Station opened in 1939 with the launch of the Kyungchun Line. Though it ultimately faded into memory in December 2010, without removing the old tracks, it has been preserved as a space that evokes memories of the former Kyungchun Line for some, while also becoming a serene walking path for local residents. A place that still retains its simple charm. Thanks to this, young folks can experience a somewhat unfamiliar past.
1: 네, 여기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옛 간이역 화랑대역입니다. 아, 예전의 아름다운 청춘을 실어나르고 경춘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옛 기차역을 보다 보면 그때의 추억들이 스르륵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랑대역의 이 건물 구조 자체가 참 특이한데요. 비대칭 구조의 지붕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예, 마치 이렇게 책을 엎어놓은 것처럼. 아, 지금은 이런 건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노원에 상징할 만한 문화유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A gem in the city where one can gently drift into memories. For over 70 years, the Kyungchun Line has carried countless stories of many people while under operation. There was someone who ran alongside the Kyungchun Line, which has now faded into history until the very end with Hwarangdae Station.
2: 역전승이세요?
3: 예.
2: 야, 저 때는 정말 여전히 젊으셨네요. 야.
0: 야. He says he can never forget the moment in 2010 when the last train departed from the station. Hwarangdae Station, where warmth was exchanged amongst the people and the beauty of slowness existed. The mascot of this place, a dog named Hwarangi, and even the guest book written in hand. He says everything here is missed. Within the station, precious items he donated from that time were on display.
3: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가위인데 가위를 가지고 이제 표를 검사하고 하는 그 개표 가위예요. 또 저 하기는 나중에 그 중간에 차 안에서 또 금표는 그 금표가이고, 네. 이 차표가 옛날 이 차표 이름을 에드먼스시라고 합니다. 네. 그 처음에 철도 만드는 곳에서 차표를 만들었는데 그 차표 만든 사람이 에드먼슨이에요. 그래서 에드먼슨식 승차권이라고 그러고.
2: 예전 같았으면 저 여차표 들고서 작별 환장 손에 들고 떠나가는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예. 요즘은 이제 열차표 저런 이제 종이 열차표는 이제 보기 어렵고 다 이제 요즘에 카드로 다 쓰니까요, 그죠?
3: 그냥 휴대폰 있죠. 아.
0: In this changing era, it was heartwarming to reminisce about those memories.
2: 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역에서 열차표를 샀던 그런 모습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어 저기 역장님, 제 지금 시간이 급해가고요. 그 난춘점 가는 그 기차 열차표 있으면 빨리 좀 바꿔 주세요. 예.
3: 아 예.
4: 아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예.
2: 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4: 이 승차권 열차표.
2: 지금은 이 난춘점 가는 이제 열차표를 이 환대에서 탈 수가 없으니 참 섭섭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0: Small Station, a name imbued with nostalgia and romance that evokes a sense of longing just thinking about it. It's a place that holds the landscapes of each person's life. It captures the scenery of the train from that time, filled with excitement as friends travel together or a moment of respite amid the busy pace of life.
2: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명절 얘기했었었는데 명절 어머니들 이런 보자기에다가
1: 태어날 때 타고 오는 거야.
2: 야 근데 너무 생생하게 여기 잘 재현해놔갖고 야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항상 네.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이 간식 파는 이거.
3: 네, 예
2: 예. 요런 거 끌고 다니시면서 중간 중간에 막 이제 계란도 파시고.
3: 아 예 옛날에는 예. 그 어린이들이 많이 탔는데
2: 네네네.
3: 부모들이 이걸 엄청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2: 아 왜요?
3: 못 가고 잡으니까 애들이
2: 아, 오.
3: 사달라고
2: 네.
3: 돈은
2: 부족하고 네. 뭐 돈은 하나만 고르지 않고 여러 개만 네. 사달라고 하니까
3: 돈이 없잖아요 또.
2: 예,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미워했는데 아, 그 뒤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지나가면 부모들 잡고.
2: 아.
3: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절대 애들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지금은.
0: Sometimes traveling alone by train brought such happiness. I suddenly find myself longing for those days when I could leisurely enjoy solitude.
2: 열차 타면서 이렇게 바깥 풍경 보면서.
0: And the waiting room, which served back then as a gathering place filled with warmth and connection.
2: 네, 옛날에는 이런 나무 의자였어요. 이렇게 일하는 의자. 아, 열차가 어떻게 됐나? 시간을.
0: A place that sometimes felt like a pause in the weary routine of life. Looking at the passenger fare chart still held in 2010, I feel as if I've momentarily returned to that time. A gift-like place surrounded by dense forest. Though the trains have stopped, the layers of memories remain intact. The last station master of Hwarangdae Station, Kwon Jae-hee, fondly remembers not only this place, but also the emotions of that time. To those who visited this small station, he was always sincere in his efforts, sometimes like a father, and at times like a son, brother, or friend.
3: 화랑대역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 기적소를 들으면 제가 다시 지금 달려오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화랑대역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주는 많은 그 손님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마음이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0: Always a hometown in the heart. Though he may feel distant one day, he is still holding on to the memories today. Though the landscape may change quite a bit, there are always lingering sentiments of nostalgia in our daily lives. I visited an old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of Seoul that has received unwavering love from not only students for a long time, but also local residents. It's a snack shop that has quietly been by the side of the community for over half a century.
4: 1971년.
0: Shall we go in?
5: 안녕하세요.
0: Wow, this place confidently stands as a valuable asset to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6: 50년 된 그런 가게.
5: 사장님, 여기 소라 세트 하나 주세요.
7: 네.
0: As long as its history goes, this place is filled with various stories and memories from local resi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5: 야, 오, 주먹 엄청 크네. 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0: And the warm-hearted hospitality and the flavor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or over 50 years. Let me try it now. The look of this instantly brings back memories of school days.
6: Wow. 옛날 그 추억의 도시락.
5: 아니 근데 사장님, 이 질펀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8: 이거는 할머니 때부터 있던 메뉴인데 서울여대 학생들이 할머니 그 질퍽질퍽한 냉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게 이름이 질펀이로 고착이 됐어요.
5: 아, 역사 깊은 50년 전통의 이 가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9: 예, 저 처음에는 저희 처 이모가
5: 네네네.
9: 소라 다방으로 시작해서
5: 네.
9: 소라 휴게실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식당으로 변했는데 이 변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5: 네.
9: 다방에 이제 생도들이나 학생들이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좀 달라고 이렇게 네. 시작해갖고 다방 공기가 이제 뭐 라면이 되고 라면이 비빔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 모두 변하게 된 겁니다.
5: 가게 옆에 보니까 앱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또 배우 우리 최불암 선생님도 여기 오셨고 또 보니까 운동선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야 금메달 따신 분들이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태능 선수촌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야.

0: 저희 어머니가 룰을 만드셨는데 여기
1: 아.
0: 하도 그 선수촌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아직 우리도 여기 쓸수 있냐 사인할 수 있냐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금메달을 따야지만 여기 서명을 할수 있다 사인을 걸수 있다 그래서
1: 아무나는 못
0: 그때부터
1: 건다.
0: 예
1: 야.
0: 그래서 선수분들이 여기 사인 받으려고 사인 올리려고 금메달 따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온기가 생긴 것 같고, 내가 입사인 여기
0: 예.
1: 분식집에서 내가 건다
0: 이거 무조건
1: 해갖고,
0: 걸어야겠다.
1: 어머님이 이 분식집만의 사인의 국룰을
0: 예.
1: 만드셨네. 야, 그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좀 귀한 아주 유명인 스타분들부터 해갖고 유명한 선수,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그래갖고 뿌듯하실 것 같은데 더 뿌듯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녀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또 3대째 이어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자격 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 가게를 도우러 나왔다가 결국 오늘까지 눌러앉게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했던 장사가 아니고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사명감이나 뭐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장사를 이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함과 또 뿌듯함이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기분이죠.
3: With heartfelt hospitality day after day, three generations have welcomed guests for over 50 years. Notably, this snack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has also served as a messenger of love among students.
1: 넘겨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메모들을 많이 했네. 아니, 재무이사 명함까지 붙여놨어. 여기 옛날에 이제 아주머님이 이제 계셨을 때, 101번 주인 아주머님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셨다고. 야, 따님한테 약간 흑심을 가지셨다고. 야, 여기 또 편지를 쓰신 분도 있네, 장문에.
3: It was a letter from someone who returned to this place after 25 years. Wow, how grateful they must have felt for still staying in business.
1: 365일 캠퍼스에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향기. 대학생에게 사랑은, 사랑에게 대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3: Perhaps this place is where the history of the town is truly encapsulated.
1: 사장님,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네.
3: The next destination is Kaur Village in Sanggye-dong, nestled beneath the slopes of Suraksan Mountain, which got its name because it resembles a crescent moon. In this village, which exudes a sense of peace and warmth, I met a longtime resident. Miss Kim Yoon-hee suddenly fell in love with the scenery of her village one day and decided to become a village guide who explores every corner of the neighborhood.
1: 오래된 아파트도 보이고 이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 자체도 과거에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4: 있어요. 80년도 초까지 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단연 저기 뭐야 가련천이었어요.
1: 가련천.
4: 네, 여기서 해서 옛날에 우리 천성병 시인 아시죠?
1: 네네네.
4: 네, 그 시인이 여기서 살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던 길이고 저기 정자도 있죠.
1: 네네.
4: 정자도 있고 해서 이 길은 옛날에는 진짜 마을 사람들이 거의 토박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3: She mentioned that there's a meaningful space in the village she really wants to introduce, so we went there to check it out together.
4: 아, 보이네요.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3: 조금. Surrounded by Suraksan Mountain and high rises, there stands a serene old hanok that seems to have preserved its charm over the years. It feels as if time has momentarily stopped here. This old house, estimated to be over 100 years ol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mid-1950s and has been well preserved ever since.
4: 오,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1: 네.
4: 들어가도
1: 계신가요?
4: 될지?
1: 네. 안녕하세요.
4: 네, 들어가도 될까요?
1: 잠깐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4: 아,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1: 예.
4: 들어오시면은
1: 예.
4: 네, 안녕하세요.
1: 네.
4: 네.
3: 박영천, who who has been living in this village for 10 generations.

0: 5년 정도예요.
1: 아, 얼마 안 되셨네요.
0: 예, 예. 네. 그럼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1: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다 옮기실 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0: 그렇죠. 예. 뭐 우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그 당시 마차가 많이 발달이 안 됐을 거야 아마. 네.
1: 뭐 지게라도 뭐
0: 개발. 지게가 가장 만만하죠.
1: 그렇죠.
0: 예. 저도 추측해 본 뭐 요즘 뭐 조선 말기 구한 말 TV에서 필름 보고 그러면은 뭐 다 그냥 뭐 술에 짊어지고 아니면 네, 들 것. 네. 잘 저도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예. 네. 자세한 얘기는. 예. 근데 아무튼 사람 손으로 다 했지 이걸 뭘 기계에 뭘 힘을 빌어서 옮겼다는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죠.
2: A place filled with love and care where no corner has been untouched. The wooden beams and stone rafters are said to be over 100 years old, beautifully preserving the charm of the past.
0: 그 주춧돌이 다 높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3: 네, 네, 네. 네,
0: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한옥 전문가분이 오시더니
3: 네.
0: 그러고 보니까 높이가 진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3: 네, 달라요. 네.
1: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높이도.
3: 네.
0: 네, 그러한 지진.
3: 얘 돌의 크기가 다르고 돌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나무를 밟을 때 돌의 모양을 보고 구멍을 판 다음에 그 구멍 모양대로 나무를 파서 박아 넣어요.
1: 네, 완전.
3: 우리 레고처럼 끼우는 네, 것처럼.
1: 짜맞춤.
3: 그래서 네. 얘를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쓰러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 있는 데서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지만 더 오래 가고 더 견딜 수가 있는 그런 걸 한 거 보면은 이 집이 옛날부터 상당히 재력도 있고
1: 네.
3: 위에서 보면은 밑에 아는 사람한테 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제일 처음부터 짓지 않았을까 하는 진짜로. 생각이 듭니다.
2: And he carefully unfolded a cherishedly kept 상량문. It contains detailed records of when the house was newly built or renovated, along with the history of those changes.
3: Wow.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와 글씨도 잘 써 있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와 이거 좀 밝혀지고 싶고 감격입니다.
4: 네, 대단합니다.
3: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집에 이 고택 100년 된 이 고택의 역사와 이제 숨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야.
2: This place holds not only its long history but also the lifelong footprints of his parents and everything he has experienced growing up. Even as time and landscapes changed, Park Young-chun and the residents wish to preserve the unique spirit and long history of this place, hoping it will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네. The next destination is Yangji Village, a charming hillside neighborhood behind Dangguge Station, nestled at the foot of Suraksan Mountain. A path filled with traces of life, presenting a stark contrast to the tall buildings in the distance. It's a scenery where the lives and times of the residents are beautifully intertwined.
1: 야, 이 밑에 이제 저희가 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이런 풍경이 펼쳐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3: 예, 저기 바로 밑에가 단고개 역이었는데 단고개 역에서 불과 한 5분만 올라오면은 네. 이렇게 공기 좋고 네.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전원 주택지 같은 것이 이런 네. 마을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1: 예, 이런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언덕에 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동네 그 골목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뭐 정감이 가고
3: 네.
1: 시간의 그 마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3: 네, 네.
1: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3: 네.
1: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3: 네.
1: 야, 근데 이 양지 마을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3: 글쎄, 양지 마을 이름부터가 참 양지 좀 음지보다는 양지 느낌 있잖아요.
1: 그렇죠.
3: 햇빛이 예. 바르고 이 바른 것이 지금 건물들이 거의 다 단층 건물이고요.
1: 네.
3: 60년대 서울 도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있었어요.
1: 네.
3: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계동이 그 집단 이주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기가 형성됐고요. 67년도에 이제 낙원 시장 있는 데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0: As I took a leisurely stroll around the village, I could strongly sense the aroma of life here more than anywhere else. Although many nearby hillside neighborhoods are undergoing redevelopment, and this place may also change in the near future, the residents continue to live their daily lives with hard work and find joy in the little things.
1: Yeah. 여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죠. 야. 여기서 우리 한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
2: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골목길 보면은 네.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0: An alleyway like this was common in all neighborhoods back in the day.
2: 팔만 뻗으면 네. 닿을 것 같은 네. 그런 좁은 간격의 골목길이에요.
3: 저는 이런 가면서.
2: 길을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1: 정원이,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분도 나져 있고.
2: 네.
1: 생활 도구도 네, 그냥 나와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2: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더 시멘트 이렇게
1: 네.
2: 다 섞어갖고 그 납작한 걸로 해서 이렇게
1: 맞아요.
2: 발라서 이렇게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갖고
1: 돈 있으면 이렇게 보석을 또 했던 집이라고 보시면.
0: Back in those days, everyone from the house in front to the one behind and beside was like a neighborly family. Yangji Village still retains much of that old charm. These alleys filled with traces of life should be remembered and documented by someone so that in the future, when we long for this scenery, we can revisit those memories. This reinforces my belief that recording the connections between today and tomorrow is truly important. As I passed through the alley and climbed the stairs, I soon reached a spot where I could see the entire view of Yangji Village.
2: 여기 흥분해 볼 수 있는 이 풍경을 좀 기록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Just like that, I captured a glimpse of a moment in Noangu.

0: Wow. So you originally performed under the name Glue. Then you rebranded as Pluha. So what side of the band did you want this new name to represent?
1: 과거 Glue라는 팀명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Pluha로 팀명을 정비하셨잖아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 밴드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2: 제가 할까요?
0: 해주시죠.
2: 일단 네. 글루라는 밴드는 저희가 초창기에 활동을 했던 팀명이었고 이제 열심히 또 활동을 하다 보니 또 회사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제 회사와의 계약을 하고 이제 팀명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블루아라는 이름을 하게 되었는데
0: So in the beginning they worked as Glue, but they made a really good company and they were going through a meeting thinking about what name to use later on and one of the ideas was Pluha.
2: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블루아라는 뜻은 청춘으로 이제 될 화자를 써서 청춘으로 되겠다. 저희가 청춘화시키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만든 팀명입니다.
0: 너무 멋진 의미인데요. 그 색깔을 저를 떠올리긴 했는데 청춘의 네, 색깔 같기도 하고
2: 맞습니다.
0: 의미도 청춘이고. Alright, so Pluha actually means to become youth. 돼, you know, to become is what it means in Korean. And that means they want to become the youth. What a meaning, right? Alright, well, we have another question actually from SYZZXN. What first inspired you to start making music? 컬처 크런치 계정으로 SYZZXN님.

0: 님께서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1: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친구가 이제 제가 있는 걸 보고 네. 같이 밴드 해보자고 베이스 한번 쳐볼래? 해가지고 치게 됐다가
0: So in the beginning, Kwang-ho was in middle school, third grade. One of his friends saw him and said, Let's start a band. Why don't you start playing the bass guitar?
1: 그래서 이제 원래 기타 치기로 했던 친구가 부모님의 반대로 못하게 됐고 네. 그래서 제가 기타를 하게 됐습니다.
0: Oh, okay. It
1: 그 뒤로
0: 네, 말씀하세요.
1: 그 뒤로 이제 쭉 기타 치고 있죠.
0: Okay, it sounds like destiny, 운명처럼 뭔가 들리는데. So, Kwang-ho, he was going to play the bass guitar, but the other friend who was playing the guitar, his parents didn't want him to play it anymore. So that's how he became the guitarist of the band. What a fate, right? All right, what about you, Hyo-chan?
2: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되게 오래 다녔었는데 교회 드럼 치시는 분이 팔다리도 귀시고 몸도 좋으시고 너무 멋있게 치셔가지고 저도 드럼을 꼭 한번 쳐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드럼으로 음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구나. So Hyo-chan, he went to church for a long time since he was young. And in the church, there was a band drummer who looked really cool. He was big, he was really powerful. And that's how he was inspired to become a drummer himself. And last but not least, 은재?
3: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부를 했었었는데 네. 이제 그때 이제 대회를 나가려면 여기저기 원정을 다녀요. 근데 그럴 때 버스 안에서 이제 친누나가 노래를 막 넣어주셨어가지고 MP3에 그때 이제 음악을 처음 좀 접했고 그때 이제
0: So first of all, he was actually in the football team when he was in elementary school. And training as a team member, he had to go far places to play and train. And his older sister put in some music inside the MP3. And he listened to a lot of music since then.
3: 이제 그때 이제 제일 좋아했던 곡이 이제 네. FT 아일랜드 선배님의 사랑하리라는 곡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네. 밴드의 꿈을 조금 키워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음악을 좀 점차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Okay. And one of the favorite songs that he listened to during those times was FT Island's 사랑하리 or Lovesick. And that's how he became close to music and started doing music himself moving forward. Very interesting. All different stories. Now, if I Go Back is still loved by many listeners until today, and you're still very, very young, all of you. So where did this kind of nostalgic emotion come from, I wonder?
4: 돌아간다면은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한창 청춘이신데 세 분 다 이런 감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요.
3: 이 곡은 우리 또 광호가 썼기 때문에 한번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0: 네, 어떤 마음이셨나요? What were you thinking?
1: 가슴 아픈 사랑을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상상도 있고 이랬으면 더 슬펐을 것 같다. 상상 더 해가지고
0: 역시 경험에서 나오는
1: 경험과 이제 상상
0: 상상과 Alright, well, Kwang-ho wrote this song actually, and he said he had a personal experience of a very heartbreaking love, as well as some imagination added on top of that to create this beautiful and beloved music. Alright, well, moving on then, if you could actually go back then, you guys,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change about this song, or is it already perfect as it is?
4: 혹시 다시 돌아간다면 이 노래 돌아간다면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완벽하다?
2: 곡이 너무 좋고 또 완벽하기도 하지만 네. 저희가 항상 서로 피드백이 또 많은 편이라 조금 더 톤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자잘한 피드백이 저희는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항상 전곡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할 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0: 너무 건설적이네요.
2: 그렇죠.
0: Oh, alright. So Hyo-chan said they give each other a lot of feedback when a song is released. Although this very song, their debut song, is already perfect as it is, they were saying, what if we change the tone a little bit like this? And they give each other feedback to improve their music going forward. And that is very constructive, I think. Well, when each of you plays this song, is there one scene from your life? I'm curious, that comes back like an after image, the moment you miss the most.
4: 세 분이 이 곡을 연주할 때 각자의 머릿속에 잔상처럼 떠오르는 인생에서 가장 그리운 단 한 순간 있을까요?

0: powerful song for this morning at 11 a.m. It's really energizing me, and I'm sure our crunchers have enjoyed it too, because they have been sending in lots of comments that I would like to share.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크런처들 댓글 좀 읽어볼게요.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Benny D97 is saying the band vibes is always good in the summer. Love this track.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곡이다. 이 노래 너무 wow. 좋아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Megan J is saying their music feels so genuine. 너무 진솔하게 느껴진다. 이 음악 진심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Quiet Please is saying this would be amazing at a summer festival. 여름 페스티벌에 너무 찰떡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And we have Nathan saying the band sounds so tight.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들린다. 너무 좋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Music Life is saying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ir next release. 다음 곡 발매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And Jake's GGGG is saying one more song please. 한 곡 더 해주세요. Yes, we have one more song coming up, so do stay tuned. And Les Italian 95 is saying woohoo.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덩달아 네 행복해지네요 진짜. 노래 하시는데 아니 제가 공연을 하시는데 한 분 한 분 다 막 활짝 웃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에너지를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so
1: 감사합니다.
0: much once again.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well, let's move on to our talk now. We also have received a message from the Culture Crunch account from one of these IDs, WLGP0113.underscore.c. Culture Crunch 계정으로 WLGP0113.underscore.c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I discovered Pluha 2 years ago, and your music helped me get through a really difficult time at work. Even on days when it's pouring rain or unbearably hot, seeing you always give your all on stage somehow makes me happy and proud too. I think that's exactly why I want to keep supporting you for a long time. You work so hard. Please keep making great music for many years to come. I'll keep cheering you on from right where I am, just like I do now. Wow, how sweet. So how does it feel when you hear messages like this from fans? 팬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해요.
2: 전 이제 좀 거짓말 같은데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네. 좋아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공연을 한 것뿐인데 이제 이렇게 좋게 말해주니까 아 이게 더 좋은 음악으로 보여줘야겠다 싶기도 하고 네. 와, 너무 감사하죠.
0: Oh, so when Kwang-ho listens to comments like this from his fans, it feels like it's really surreal. It's unbelievable. It feels like a lie. He's just doing music that he likes, enjoys with the people he likes. But listening to this makes him feel really grateful, and he wants to show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ll right. Moving on then.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say to the fans who love and support Pluha's music? Pluha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은재님 혹은 효찬님?
3: 네. 이렇게 방금 편지에서 메시지에서 저희가 삶의 위로가 되고 활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팬분들의 응원과 이런 관심과 또 저런 글들이 저희의 너무 가슴속 깊이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so Hyo-chan said this is a huge motivation, the love and support from his fans, so it can keep the band going thanks to this support and love, and he would like to say thank you very much to the fan and all the fans out there as well. 은재님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4: 네. 일단은 밴드 공연을 이제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제가 휴식기를 또 가졌던 적도 있고 따로 다른 활동도 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느끼는 건데 되게 한 분 한 분의 응원이라든지 저희를 보러 와주시는 이 발걸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네. 되게 감사하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심으로 좀 느껴지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곡 만들어서 네. 많은 분들 아까처럼 저런 위로를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네.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All right, 네. very sweet. So he said he did take a break from the band before as well, but whenever he returns to the stage and performs and hears fans say, "Oh, we've been healed, consoled through your music," he feels like he has to meet them again through better music moving forward, and it really is a motivation for him as well in doing music. Great. Now moving on, then, next is a song with a powerful sound that really hits emotionally. It's Rise. 이번에는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 강렬한 사운드죠. 라이즈입니다.

0: Well, Rise is about the energy of rising again, but in a way, it feels like a story only someone who has hit rock bottom can really tell. So when was the deepest slump that each of you, I guess, experienced? Rise는 도약의 에너지를 노래하지만 역설적으로 깊은 바닥을 경험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세 분의 기억 속 가장 깊은 슬럼프의 순간은 언젠가요?
1: 저 이제 제일 깊은 건 아니고
0: 네.
1: 올해가 조금 슬럼프지 않았나.
0: 아, 그런가요?
1: 네.
0: This year for 광호, why? 왜죠?
1: 뭔가 이제 뭔가 새로운 좋은 곡을 쓰고 싶은데
0: 네.
1: 이제 밴드 초반에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그냥 새로 쓰면 다 새 거고 다 네. 좋게 들렸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거 찾고 좋은 곡 찾고 하다 보니 또 어렵더라. 그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0: So Kwang-ho said, in the beginning, he had the beginner's luck. Whatever he writes, it was quite successful and good. But now that he wants to write more, better music moving forward, it's a little harder to really think of creative ways to come up with good music, whatnot. But I really think that means they have grown a lot. 그만큼 또 성장을 했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All right. Well, when the pain of creating or practicing reaches its limit, what do you do then?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창작이나 연습의 고통이 그게 달할 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창작의 고통 느낄
1: 이제
0: 때.
1: 그러면 이제 춤을 추거나.
0: 그래요? 반전이네요.
1: 작업실에서
2: 어떤 춤을 추나요?
0: 어떤 춤을 추시죠? What dance do you dance?
1: 재작년이었나 이제 홈 스윗 홈. 빅뱅분에
0: 네.
1: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아, 네.
1: 그거를 이제 작업실에서 혼자 쳐보고
0: 네.
1: 요즘은 이제 힙합 노래 듣고 여러 노래를 좀 듣습니다. 여러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0: Okay, so 광호 dances actually. He was into Home Sweet Home by Big Bang and he was really into it and was dancing that to relieve his stress. Are you good at dancing? 춤 실력이 좋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1: 전혀 안 좋고.
0: 아 그래요? 멤버분들 보신 적 있을까요?
2: 아,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 없나요?
2: 네, 없습니다.
1: 그만큼 틀을 깨는 걸 해보자입니다. 틀을 깨보자.
0: 네. Okay, so break the frame is what he is thinking. Is saying. Well, what about the other members then? 다른 분들은 어떤 행동하세요?
3: 슬럼프가 깊게 왔을 때
0: 네.
3: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전 춤은 아니고
0: 네.
3: 저는 오히려 한번 내려놔서
0: 네.
3: 한 발짝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 같아요.
0: 그 상황을요?
3: 네네.
0: 네.
3: 이게 너무 빠져있으면 제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0: 네.
3: 한 발짝 쉬면서 물러나서 보는 것 같습니다.
0: 그게 가능하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3: 열심히 이제 하려고 이제 노력을
0: 와우. So in the case of Hyo-chan, when he is in a deep slump, he tries to sort of step away from that situation and stay cool and watch it from an objective sort of perspective to cool himself down. It's amazing. What about you, 은재? 은재님은요?
2: 아직 엄청 제가 이게 안 될 정도로 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이제 올 때까지 더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바빠보고 더 빠져보고 사실 이제 저보다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이라서
0: 네.
2: 좀 더 예민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습이랑 어떤 발전하는 그 창작을 하는 걸 알고 있어서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저보다는 좀 더 친구들이 힘들긴 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0: Well, I think you have a strong mentality, 은재. So 은재 said his other members who play the instruments could be a little more sensitive, but he said he hasn't faced any deep slump yet, but he should try harder moving forward to maybe perhaps experience that moving forward.
4: 굉장히 멘탈이 강하신 것 같아요. 안정형이시다. 라고 결론
2: 네.
4: 내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All right. Moving on now. This next song is packed with explosive energy. It's Hey Girl.
4: 이번에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담은 곡이죠. Hey Girl입니다.

0: All right, so soy_0 is saying, when you wrote Hey Girl, where did the inspiration come from? You want to hear the behind story of the lyrics. soy_0님께서 Hey Girl을 쓸 때 어디서 영감을 얻었는지 가사 비하인드가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알려주시겠어요?
1: 아, 이게 사실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호가 또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리면 Hey Girl하고 미스테리가 아니고 네. 미스터 리거든요. 이강호라서 그 본인을 부르는 거거든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그걸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0: 뭐죠? 그러니까 so hey girl, not mystery, but it's Mr. Lee for 이강호, your last name. Tell us about it.
2: 이제 청춘을 네. 버스에 비유했고 그 청춘이 이제 정류장에서 멀어지려고 하니까 네. 제가 그 정류장을 달려가는 거고 네. hey girl은 이제 그냥 정류장에 기다리는 사람한테 그 버스 좀 잡아달라고 하는 거고.
0: 아, 네.
1: 좀 어려워요.
2: 그래서 그 버스를 네. 탔는데 네. 그 운전 기사는 알고 보니 나였다.
0: 오.
2: 그래서 청춘의 운전 기사는 나니까 지나가든 타고 있든 아직 오지 않았든 다 내가 이제 운전한다. 와. 파이팅 하자.
0: 저 소름 돋았어요. 와. 와우, oh my gosh. So let me explain this to you quickly, Cruncher. So Kwangwo wrote the lyrics, and Hey Girl is actually talking about this person, any person who's in a bus stop. Now, the bus symbolizes the youth that's going away from you, and Kwangwo, he wants to catch the bus, but because he's too far from it, he's asking someone, Hey Girl, whatnot, in the stop, to catch it for him, and he goes into the bus, but he realizes the driver is himself. So he has the control over the youth that he goes through. Wow, that is amazing. Oh, 진짜 감탄을.
1: 그래서 네. 이 곡이 자칫 들으면 네. 사랑 얘기로 들으실 수
0: 그러게요.
1: 있는데 이제 가사를 잘 보면 동료가 되어달라라는 아, 가사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청춘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말을 거는 입장이라서 잘 보시면은 이제 사랑이 아닌
0: 아~
1: 사랑도 뭐 포함이 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청춘이 좀 더 맞다.
3: 굉장히 철학적인 곡.
0: 그러니까요.
3: 볼 수 있는.
0: Wow, it's very philosophical. And at first, it could seem like a love song, Hey Girl. But if you look deep inside, it's actually about youth and asking you to become a friend of you. Whatnot. Wow, I love that song even more after listening to that story. 가사 듣고 나니까 더 좋아지네요, 이 곡이. All right, moving on. Now, Azrael Zhang is saying, do you have any routines or superstitions before a performance? 아즈라엘 짱 언더바님께서 공연 전에 꼭 하는 루틴이나 징크스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1: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가볍게 뭘 먹어야 되고
0: 네.
1: 공복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0: 네.
1: 어제 저는 좀 이렇게 소리를 앞으로 좀 내는 편이라서
0: 네.
1: 좀 힘을 많이 주는 편이라서 공복보다는 또 너무 배부르지 않게 적당량을 먹고 물을 많이 먹습니다.
0: Oh, okay. 네. So 은재, because he's like the powerful vocal style, he has to eat something but very lightly and he drinks a lot of water. Before a stage or a performance. Well, you know what? I would like to ask for your second live performance now. 이쯤에서 두 번째 라이브 그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죠?
4: 두 번째 곡은 이번에 저희가 곧 발매를 하게 될 When You're Lonely라는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0: What a privilege. Now we'll be listening to When You're Lonely, which they are preparing to release very, very soon. So do stay tuned. We'll be back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r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at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And we're back. This is Tune In Time, and we are joined by the three-member band Pluha, who sings about youth and hope. Now, the second live performance, they will be singing When You're Lonely. Actually, this is a song that will be released very, very soon moving forward, and it's a privilege for us to listen to it live on Culture Crunch like this. Well, let's enjoy it together. Take it away.

0: at Second Life Performance. I'm so privileged to be watching this live right now in the studio. 이렇게 오전부터 블루와 노래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0: Our crunchers are really happy too, it seems like. Let me read a few comments.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MC is saying, 블루와 덕분에 늘 위로와 행복을 받고 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ey are receiving comfort and happiness always. Thank you, always. Emma is saying, I love how every instrument has its own moment. 각 악기가 각자만의 그 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도 얘기를 wow. 해주셨고요. 네.
1: Thank you.
0: Thank you. Trey Ben is saying, Korean indie bands never disappoint. 한국 인디 밴드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어요.
1: 와, wow. 너무 좋은 말이다.
0: Yeah.
1: 어, 감사합니다.
0: It's a great compliment. Thank you. Henry Vinnell is saying the balance between every instrument is perfect. 이 악기들 간의 균형이 너무 완벽하다라고 해주셨고요. Ava Blue is saying I hope they release more music soon. 더 많은 신곡 빨리 발매해 주세요. 기대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once again, guys. Woo! All right, now moving on. Oh, we have one more comment, actually. R5N is saying, 오늘 완전 블루와 노래 듣기 좋은 날씨예요. Oh. Today's a perfect weather for listening to Blue songs. All right, moving on then. Sona2a_D says, when was the moment you thought, I'm so glad I became part of Blue? Sona2a_D님께서 가장 블루와 하길 잘했다 하는 순간이 언젠가요? 물어보셨어요. 언젠가요?
2: 가장 블루화를 하기 잘했다 하는 순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라이브 공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2: 그때 멤버들의 신나 있는 뒷모습이랑 이제 되게 행복해하시는 관객분들 표정을 보면 저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블루화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0: So for Hyo-chan, as the drummer, because he's able to see the two members in front of him enjoy live performances and also the faces of the audience, he thinks, oh, I'm so glad that I'm part of Blue-ha after seeing them all enjoy, have fun, and seem happy on stage. What about the other two? Kwang-woo?
3: 저는 이제 코로나19 때 기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지금 이렇게 이 순간에 지금 블루-ha 음악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 가장 잘한 것 같아요.
0: So during COVID-19 pandemic, he thought, how can we possibly do music? But he didn't give up and kept doing it. And he's thankful that he has continued because it feels really surreal to be doing music with Blue-ha today. All right, and last but not least, 은재?
1: 저는 또 가끔씩 왠지 또 울적한 기분일 때 있잖아요.
0: 네.
1: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일정이 또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합주를 할 때, 연습을 할 때 사실 그 합주실에서도 저희는 에너지가 나오는 편이라서 그때 좀 아 뭔가 그 안에서도 확실히 호흡을 맞추고 뭔가 이렇게 하는 이게 너무 행복하다. 블루화를 하기 잘했다라는 네. 그때 좀 느끼는 것 같고.
0: 네네. So first of all, 은재 feels really happy and glad that he's part of Blue-ha when they practice together in the practice room, especially when he feels a little down and depressed when he goes to practice with the other members. He feels energized through that. 네.
1: 아 그리고 이제 효찬이가 말씀을 했던 걸 기억을 하니까 저는 또 그 가운데 있잖아요.
0: 네.
1: 앞에는 팬분들 계시고 또 뒤에는 효찬이가 또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의 느껴지는 이 기운들이 어떻게 보면 무대에서 좀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0: 네.
1: 그런 거 할 때 좀 이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네. 좀 올라오면서 아 블루-ha 공연으로 계속 더 하고 싶다 이런 네. 마음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0: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뒤에는 효찬이,
1: 맞아요.
0: 앞에는 관객분들.
1: 네, 든든합니다.
0: Alright, so 은재 said also when he's on stage, because he has 효찬 behind him and the audience's fans in front of him, being in the middle, he feels the energy all together, and that gives him that feeling of joy, and he feels happy to be Blue-ha. Alright, well, moving on, we have 0ICZ Terry asking, 평소 멤버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What do you say the most to yourselves amongst the members?
1: 가장 많이 하는 말?
0: 네.
1: 요즘에는?
0: 네.
1: 조금 장난스럽게 했는데 롤 할래? 게임 할래? 아, 제가 물론 물론 굉장히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고
0: 아, 그럼요.
1: 하지만 네. 다 하고 네. 이제 마무리 시간에 잠깐 하는 그거 할 때 이제 타이밍이 맞아야 같이 하기 때문에
0: 그쵸 그쵸 이제 은재 said these days the thing that he says the most is do you want to play LOL? League of Legends? Of course, after all their practice doing music, when they have time together, they will play a little bit of League of Legends or LOL together. All right.
2: 롤 할래가 맞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3: 맞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0: 와 똑같이 다 롤 할래.
1: 요즘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0: 아 그렇구나.
1: 네,
0: They're into it these days, so they agree that that's the thing that they say the most to each other these days. All right, well moving on then. The same person is asking any plans for a fan meeting or busking. 똑같이 소노투아님께서 팬 미팅이나 버스킹 계획 없으신가요? 하셨는데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1: 제가 제발. 말할까요?
0: 네.
2: 아, 광호가 한번.
0: 아, 네. 광호님이 알려주시겠어요?
3: 아,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2: 우리 8월.
3: 8월 언제였지?
2: 8월 20일에 단독 공연이 또 예정이 돼 있고요.
0: 오 예. 네.
2: 10월달이나 12월달에도 또 단독 공연을 하나 더 예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때 또 팬분들을 많이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버스킹도 원래.
0: So first of all, on the 20th of August, they have a band solo concert coming up. And as for

0: area. So do wait for that until their notice comes.
1: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벌써 한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2: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1: 재밌습니다. 네. 너무 즐거웠어요.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2: 그리고 이 뭐랄까 이 방송 이 분들 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1: 아, 그런가요? 제작진 분들? 아, 네.
3: 오랜만에 네. 또 아리랑을 오게 돼가지고 아, 네. 한 2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또 많은 활동을 했지만 또 안 그래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 오케이.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짧게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효찬님도?
4: 저도 라디오 되게 오랜만이라가지고 사실 좀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네. 아직도 조금 돼 있는 편이긴 하지만 너무 이렇게 능숙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또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1: Oh, we had a lot of fun. 저야말로 우리야말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guys.
3: 감사합니다.
1: All right, well, we'll have to wrap up there. They said they were nervous, but in the end, they enjoyed it a lot, and we're happy to be back on Arirang as well. This is our last song, 깨끗한 바람, Pure Wind, another song by Blue Ha.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같이 인사할까요? Keep crunching!

0: 와, 아, 이거 다 건강 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건강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2: 인삼이요?
0: 이거 인삼이에요. 아,
2: 근데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한 개 드셔보시겠습니까?
0: 오, 오, 진짜로?
2: 예, 한 개 드셔보십시오.
0: 오, 오늘 진짜. 아, 아 이렇게? 네. 그대로 먹어요.
2: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입줄기. 아,
0: 입,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2: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2: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2: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2: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2: 예,
0: 또 오, 양파?
2: 이제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바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네.
0: 헐,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3: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3: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씩으로
3: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3: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3: 예.
0: 오, 그거.
3: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3: 네, 그렇게
0: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hukdaeji. 오,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3: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네.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3: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요거, 아, 오겹.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3: 네, 오겹.
0: 어, 오겹. 네. 맞아요.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3,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3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5 layers. This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어서 오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함양 역사에 담긴 솔선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솔선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솔선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발효를 시키는데 네.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드는.
1: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거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빼기 전에.
1: 예.
0: 아, 진짜 손진.
1: 네, 네. 향이죠.
0: 네, 손진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거. 향이죠.
0: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네, 것처럼.
1: 맞아, 네,
0: 막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재밌죠.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0: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네.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 명인님.
1: 감사합니다.
0: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소주,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0: 오,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1: 조금만 드세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보여주시죠.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오,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네. 장아찌.
1: 네.
0: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선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1: 네.
0: 들어가서.
1: 네.
0: 그러면 저는 소주 대신 소주.
1: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이야. 예.
0: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네. 예.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이거 그냥 수육
1: 네
0: 이렇게 좋게. 삶아서
1: 네.
0: 아마 그런 삶은 물에
1: 네.
0: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1: 솔선주
0: 네, 솔선주
1: 예,
0: 조금
1: 예, 예, 예. 네.
0: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1: 네.
0: 조금 주시겠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삶은 물에 월계수잎 대신에
1: 아, 예. 아.
0: 그런 네. 역할.
1: 아, 최고.
0: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1: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네. 어? 제가 안 나갈 때
0: 집에 댁에서?
1: 우리 집에.
0: 오, 가실까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3: This is the time.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is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s, yampa. I just have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ting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I'm Live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I'm Live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아임라이브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는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국악콘서트판에서는 우리의 장단이나 가락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하모니카의 국악적인 요소를 담아서 자신만의 한국음악을 만들고 있는 박종성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박종성 씨는 국내 최초로 클래식 하모니카를 전공했다고 하고요. 하모니카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특히 오늘 무대에서는 하모니카로 산조를 연주해 준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종성 씨의 하모니카 산조 열림 함께 만나보시죠.

0: 하모니카의 감성적인 호흡과 음색으로 산조를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하모니카 산조를 들려주신 박종성 씨를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종성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산조를 하모니카로 연주를

0: 주신 건데 네. 이게 2009년에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었는데요. 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라는 곳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국악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하모니카로 산조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참가할 생각을 보통 안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수업을 해금 연주하시는 강은일 교수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셨었는데 수업을 제가 다 들으면서 처음에는 국악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원래 알던 서양음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던지고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국악을 제가 아는 서양음악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악의 매력이 좀 확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와중에 네. 이 대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0: 강은일 교수님께서?
1: 네. 그래서 대회 마감까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악기와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악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 산조가 독주곡이라고 하길래 네.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독주곡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산조를 만들어보게 됐습니다.
0: 이야 정말 특이합니다. 이제 대회는 그때 그렇게 해서 독주로 참여를 하셨지만 네. 지금은 이 하모니카와 다른 국악기가 함께하는 음악도 선보이고 계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가야금과 협주를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 그 당시에 이제 강은일 교수님과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하게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냥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라면 뭐 거기에 장단도 있어야 되고 뭐 토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내가 연주한다면 내가 연주하는 것도 국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악에 대한 좀 애착도 가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대회 이후로는 이제 제가 혼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장구 뭐 이런 다른 악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음악에 가깝게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앙상블도 만들어 보고 다른 국악기랑 협연을 한다거나 뭐 국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이어오게 됐습니다.
0: 그래서 계속 국악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박종성 씨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국악 전에도 하모니카를 네. 전공한다는 것 자체도 최초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1: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었어서 이제 하모니카를 쭉 배워오다가 이제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하모니카를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곡 공부를 하면 연주 활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클래식 작곡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작곡과 입시를 준비하다가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과에 그런 뭐 관현 국악기라고 해서 다른 솔로 악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모니카로 연주 전공을 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도 있고요. 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독주 연주자로서 우승한 것은 제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0: 한국인으로?
1: 네네.
0: 하모니카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 매력을 누구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알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제가 소개했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런 거를 꼭 전공도 해야 되냐 아니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아무래도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좀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서랍 속에 오랫동안 묵혀 있을 것만 같고 또이 노을을 등지고 옆집 오빠가 불어주는 고향의 봄 이런 악기라는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런 걸좀 깨야 되겠다라는 오기로

0: 연주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하모니카가 친숙한 악기이고 또
1: 친숙하죠.
0: 누구에게나 좀 추억 속의 악기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전혀 그게 뭐 기분 나쁘진 않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모니카도 이렇게 뭐 클래식이나 혹은 재즈, 또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국악 여러 가지 음악에도 어울리게 변신할 수 있는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악기라는 거를 제 연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1: 아우, 네. 다음 무대에서는 미뇨 세아 세아를 들려주실 텐데, 이 연주에서도 국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나요?
0: 네, 아무래도 제가 서양 음악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성 진행이나 선율은 서양 음악에서 차용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국악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단의 느낌이나 혹은 농음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 곡에 담겨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악적인 요소들을 제가 표현하는 것들을 봐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잘
0: 감사합니다.
1: 부탁드립니다.
0: 네.
1: 네.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씨 연주입니다. 새야, 새야.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0: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예, 마치 이렇게 책을 엎어놓은 것처럼. 아, 지금은 이런 건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노원에 상징할 만한 문화유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A gem in the city where one can gently drift into memories. For over 70 years, the Gyeongchun Line has carried countless stories of many people while under operation. There was someone who ran alongside the Gyeongchun Line, which has now faded into history until the very end with Hwarangdae Station.
2: 역전승이네요.
3: 예.
2: 야, 저때는 정말 여전히 젊으셨네요. 야. 야.
1: He says he can never forget the moment in 2010 when the last train departed from the station. Hwarangdae Station, where warmth was exchanged amongst the people and the beauty of slowness existed. The mascot of this place, a dog named Hwarangi, and even the guestbook written in hand. He says everything here is missed. Within the station, precious items he donated from that time were on display.
3: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가위인데 가위를 가지고 이제 표를 검사하고 하는 그 개표 가위예요. 또 저 하기는 나중에 그 중간에 차 안에서 또 검표는 그 검표가이고 예, 이 차표가 옛날 이 차표 이름을 에드먼스 씨라고 합니다.
2: 네.
3: 예, 그 처음에 철도 만드는 곳에서 차표를 만들었는데 그 차표 만든 사람이 에드먼슨이에요. 그래서 에드먼슨식 승자권이라고 그러고
2: 예전 같았으면 저 여차표 들고서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가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3: 예, 예.
2: 요즘은 이제 열차표 저런 이제 종이 열차표는 이제 보기 어렵고 다 이제 요즘에 카드로 다 쓰니까요, 그죠?
3: 그냥 휴대폰이 있죠.
1: In this changing era, it was heartwarming to reminisce about those memories.
2: 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역에서 열차표를 샀던 그런 모습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어 저기 역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가고요. 그 난춘점하는 그 기차 열차표 있으면 빨리 좀 반품하세요. 예.
3: 아 예.
4: 아, 아 네, 고맙습니다.
3: 예.
2: 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승차표 열차표. 지금은 이 남춘점하는 이제 열차표를 이 화랑대교에서 탈 수가 없으니 참 섭섭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1: Small Station, a name imbued with nostalgia and romance that evokes a sense of longing just thinking about it. It's a place that holds the landscapes of each person's life. It captures the scenery of the train from that time, filled with excitement as friends travel together or a moment of respite amid the busy pace of life.
2: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명절 얘기했었었는데 명절 어머니들이 이런 보자기에다가 촬영할 때 타고 오는 거야. 야 근데 너무 생생하게 여기 잘 재현해놔갖고 야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항상 네.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이 간식판은 이거.
3: 네, 예.
2: 예. 요런 거 끌고 다니시면서 중간중간에 막 이제 계란도 파시고.
3: 아 옛날에는 예. 그 어린이들이 많이 탔는데
2: 네네네.
3: 부모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2: 아 왜요?
3: 못 가고 잡으니까 애들이
2: 아,
3: 사달라고 돈은
2: 네. 부족. 떼쓰고 네. 또 하나만 고르지 않고 여러 개만 사달라고 하니까
3: 돈이 없잖아요 또.
2: 예,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미워했는데 네. 아, 그 뒤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지나가면 부모들 잡고.
2: 아.
3: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네. 먹을래 절대 아들이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지금은.
1: Sometimes traveling alone by train brought such happiness. I suddenly find myself longing for those days when I could leisurely enjoy solitude.
2: 열차 타면서 이렇게 바깥 풍경 보면서.
1: And the waiting room, which served back then as a gathering place filled with warmth and connection.
2: 네, 옛날에는 이런 나무

0: 이자였어.
1: 미안해. 아,
0: 열차가 어떻게 됐나? 시간을.
2: A place that sometimes felt like a pause in the weary routine of life. Looking at the passenger fare chart still held in 2010, I feel as if I've momentarily returned to that time. A gift-like place surrounded by dense forest. Though the trains have stopped, the layers of memories remain intact. The last station master of Hwarangdae Station, Kwon Jae-hee, fondly remembers not only this place, but also the emotions of that time. To those who visited this small station, he was always sincere in his efforts, sometimes like a father, and at times like a son, brother, or friend.
3: 예, 화랑대역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 기적소를 들으면 제가 다시 지금 달려오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화랑대역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주는 많은 그 손님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마음이 그 옛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2: Always a hometown in the heart. Though it may feel distant one day, he is still holding on to the memories today. Though the landscape may change quite a bit, there are always lingering sentiments of nostalgia in our daily lives. I visited an old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of Seoul that has received unwavering love from not only students for a long time, but also local residents. It's a snack shop that has quietly been by the side of the community for over half a century.
4: 1971.
2: Shall we go in?
4: 안녕하세요.
2: Wow, this place confidently stands as a valuable asset to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4: 50년 된 그런 가게. 사장님, 여기 소라 세트 하나 주세요.
5: 네.
2: As long as its history goes, this place is filled with various stories and memories from local resi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4: Oh, yeah. Yeah. Oh. 주먹이 엄청 크네. 오,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네, 아우, 잘 먹겠습니다.
2: And the warm-hearted hospitality and the flavor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or over 50 years. Let me try it now. The look of this instantly brings back memories of school days.
4: Wow. 사장님, 이 질펀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6: 이거는 할머니 때부터 있던 메뉴인데 서울여대 학생들이 할머니 그 질퍽질퍽한 냉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게 이름이 질펀이로 고착이 됐어요.
4: 아, 역사 깊은 50년 전통의 이 가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3: 예, 저, 처음에는 저희 처이모가
4: 네네네.
3: 그, 소라 다방으로 시작해서 네. 소라 휴게실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식당으로 변했는데 이 변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4: 네.
3: 다방에 이제 생도들이나 학생들이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좀 달라고 이렇게 네. 시작해갖고 다방 공기가 이제 뭐 라면이 되고 라면이 비빔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 모두 편하게 된 겁니다.
4: 가게 옆에 보니까 액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배우 우리 최불암 선생님도 여기 오셨고 또 보니까 운동선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야 금메달 따신 분들이 네.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태릉 선수촌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네. 그런.

0: 게 아닌가. 야.
1: 저희 어머니가 룰을 만드셨는데
2: 아.
1: 하도 그 선수촌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0: 예.
1: 아직 우리도 여기 쓸 수 있냐, 사인할 수 있냐 했을 때 네네. 저희 어머니가 금메달을 따야지만 여기 서명을 할 수 있다, 사인을 걸 수 있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
0: 아무나 못 걸다.
1: 네. 그래서 선수분들이 여기 사인 받으려고, 사인 올리려고 금메달.
0: 어머님이 분식집만의 사인의 국물을 만드셨네. 야, 그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좀 귀한 아주 유명인 스타분들부터 해갖고 유명한 선수,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그래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 더 뿌듯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녀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또 3대째 이어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3: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 가게를 도우러 나왔다가 네. 결국 오늘까지 눌러앉게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했던 장사가 아니고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사명감이나 뭐 소명을 가지고
0: 네.
3: 장사를 이어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함과 또 뿌듯함이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기분이죠.
4: With heartfelt hospitality day after day, three generations have welcomed guests for over 50 years. Notably, this snack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has also served as a messenger of love among students.
0: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외모들을 많이 했네. 아니, 재무이사 명함까지 붙여놨어. 여기 옛날에 이제 아주머님이 이제 계셨을 때, 아, 10학번 주인 아주머님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셨다고. 야, 따님한테 약간 흑심을 가지셨다. 야, 여기 또 편지를 쓰신 분인데 장문에.
4: It was a letter from someone who returned to this place after 25 years. Wow, how grateful they must have felt for still staying in business.
0: 365일 캠퍼스에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향기. 대학생에게 사랑에게 대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4: Perhaps this place is where the history of the town is truly encapsulated.
0: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네.
5: 아, 네, 감사합니다.
0: 네, 또 올게요.
5: 안녕하세요.
0: 예.
4: The next destination is Kaur Village in Sanggye-dong, nestled beneath the slopes of Suraksan Mountain, which got its name because it resembles a crescent moon. In this village, which exudes a sense of peace and warmth, I met a longtime resident. Ms. Kim Yoon-hee suddenly fell in love with the scenery of her village one day and decided to become a village guide who explores every corner of the neighborhood.
0: 오래된 아파트도 보이고
6: 네.
0: 이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 자체도 과거에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6: 있어요. 80년도 초까지 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단연 저기 뭐야 가련천이었어요.
0: 가련천.
6: 네, 여기서 해서 네. 옛날에 우리 천상병 신 아시죠?
0: 네네네.
6: 네, 그 신이 여기서 살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던 길이고 저기 정자도 있죠.
0: 네네.
6: 정자도 있고 해서 이 길은 옛날에는 진짜 마을 사람들이 거의 토박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4: She mentioned that there's a meaningful space in the village she really wants to introduce, so we went there to check it out together.
6: 아, 보이네요. 이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0: 아, 그래요?
4: 조금. Surrounded by Suraksan Mountain and high rises, there stands a serene old hanok that seems to have preserved its charm over the years. It feels as if time has momentarily stopped here. This old house, estimated to be over 100 years ol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mid-1950s and has been well-preserved ever since.
6: 오,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0: 네.
6: 들어가도
0: 되신가요?
6: 될지?
0: 네. 안녕하세요.
6: 네, 들어가도 될까요?
0: 잠깐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
6: 아, 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시면은...
0: 예.
6: 네, 안녕하세요.
0: 네.
6: 네.
4: 박영천.

0: who has been living in this village for 10 generations. This place is not only cherished by Park's family, but also serves as a space, history, and source of pride that the residents of this village wish to preserve for a long time. I had a moment to chat with Mr. Park, a proud keeper of his home.
1: 주인분의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 같이 함께 다.
2: 예예. 예.
3: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옮겨 다니시긴 했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그 아버님이 사셨던 이 집, 이 고택을 끝까지 보존하고 재현하신 우리 집 주인분께서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고.
4: 뭐 일단은 부모님이 오래 사셨고 네. 그 저희 형제가 여기서 다 태어나고 성장했으니까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정도예요.
3: 아 얼마 안 되셨네요.
4: 예예. 예.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는 예 제가 이제 형제도 여기서 다 낳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어떤 애정도 있는 거고.
3: 그러실 것 같아요.
4: 예. 뭐 이래저래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3: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다 옮기실 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4: 그렇죠. 예. 뭐 우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그 당시 마차가 많이 발달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네.
3: 뭐 지게라도 뭐
4: 개발. 지게가 가장 만만하죠.
3: 그렇죠.
4: 예. 저도 추측해 본 뭐 요즘 뭐 조선 말기 구한 말 TV에서 필름 보고 그러면은. 뭐 다 그냥 뭐 술에 짊어지고 아니면 네, 들 것 잘 네, 네. 저도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예, 네. 자세한 얘기는. 예. 근데 아무튼 사람 손으로 다 했지 이걸 뭘 아. 기계에 뭘 힘을 빌어 옮겼다는 거는 전혀 네. 예측할 수 없죠.
0: A place filled with love and care, where no corner has been untouched. The wooden beams and stone rafters are said to be over 100 years old, beautifully preserving the charm of the past.
4: 그 주춧돌이 다 높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5: 네, 네, 네. 네,
4: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한옥 전문가분이 오시더니 네. 그러고 보니까 높이가 진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5: 네, 달라요. 네.
3: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높이도.
5: 네. 네,
4: 그러한 지진.
5: 얘 돌의 크기가 다르고 돌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나무를 팔 때 돌의 모양을 보고 구멍을 판 다음에 그 구멍 모양대로 나무를 파서 박아 넣어요.
3: 네, 완전
5: 우리 레고처럼 끼우는 네, 것처럼.
3: 짜맞추.
5: 그래서 네. 얘를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쓰러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 있는 데서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지만 더 오래 가고 더 견딜 수가 있는 그런 걸 한 거 보면은 이 집이 옛날부터 상당히 재력도 있고
3: 네.
5: 위에서 보면은 밑에 안에 사람한테 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제일 처음부터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And he carefully unfolded a cherishedly kept 상량문. It contains detailed records of when the house was newly built or renovated, along with the history of those changes.
5: Wow.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와 글씨도 잘 써 있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와 이거 좀 밝혀지고 싶고 감격입니다.
3: 네, 대단합니다.
5: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3: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집에 이 고택 100년 된 이 고택의 역사와 이제 숨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야.
0: This place holds not only its long history but also the lifelong footprints of his parents and everything he has experienced growing up. Even as time and landscapes changed, Park Young-chun and the residents wish to preserve the unique spirit and long history of this place, hoping it will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The next destination is Yangji Village, a charming hillside neighborhood behind Dangguk-ae Station, nestled at the foot of Suraksan Mountain. A path filled with traces of life, presenting a stark contrast to the tall buildings in the distance. It's a scenery where the lives and times of the residents are beautifully intertwined.
3: 야, 이 밑에 이제 저희가 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2: 아니 이런 풍경이 펼쳐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예,
5: 저기 바로 밑에가 당구개역이었는데 당구개역에서 예. 불과 한 5분만 올라오면은 네. 이렇게 공기 좋고 네.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전원주택지 같은 곳이 이런 네. 마을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예,
2: 이런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언덕에 예.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동네 그 골목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뭐 정감이 가고 네. 시간의 그 마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네, 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야, 근데 이 양지 마을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5: 글쎄, 양지 마을 이름부터가 참 양지 좀 음지보다는 양지 느낌 있잖아요.
2: 그렇죠.
5: 햇볕이 예. 바르고 이 바른 것이 지금 건물들이 거의 다 단층 건물이고요. 네. 60년대 서울 도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계동이 그 집단 이주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기가 형성됐고요. 67년도에 이제 낙원 시장 있는 데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0: As I took a leisurely stroll around the village, I could strongly sense the aroma of life here more than anywhere else. Although many nearby hillside neighborhoods are undergoing redevelopment, and this place may also change in the near future, the residents continue to live their daily lives with hard work and find joy in the little things.
2: 골목길은 정말 좁은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런 좁은 골목길이에요. 야, 이런데
5: 왠지 여기는 네. 첫 시작 현관문 같지 않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여기 항아리를. 네. 여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여기서 우리 한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
2: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골목길 보면은 네.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0: An alleyway like this was common in all neighborhoods back in the day.
2: 팔만 뻗으면 네. 닿을 것 같은 네. 그런 좁은 간격의 골목길이에요. 저는 이런 가면서. 길을 처음 본 것 같아요.
5: 정원이, 정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분도 나져 있고. 네. 생활도구도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냥 본인들이 손으로 이렇게.
2: 그러니까 조금 더 시멘트 이렇게 네. 다 섞어갖고 그 납작한 걸로 해서 이렇게
5: 맞아요.
2: 발라서 이렇게 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해갖고
5: 돈 있으면 이렇게 보수를 또 했던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0: Back in those days, everyone from the house in front to the one behind and beside was like a neighborly family. Yangji Village still retains much of that old charm. These alleys filled with traces of life should be remembered and documented by someone so that in the future, when we long for this scenery, we can revisit those memories. This reinforces my belief that recording the connections between today and tomorrow is truly important. 여기
2: 행운해 볼 수 있는 이 풍경을 좀 기록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Just like that, I captured a glimpse of a moment in Noangu.

0: today's case story offering is the movie Hana Korea. It is based on the life of a real North Korean woman who defected to seek a new life in South Korea. Laud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a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Dane Frederik Sørberg directed and co-wrote the screenplay, along with Sharon Choi, who is known for having worked as director Bong Joon-ho's translator. Actress Kim Min-ha plays the lead, while actresses Kim Joo-ryung and An So-hyun leave strong impressions.
1: 조혜선 씨 맞습니까?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3: 가장 막막했던 순간들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독사처럼 살아라.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4: 이제 진짜 서울살이 시작한다.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Let's watch the movie Hana Korea together. 혜선 arrives in South Korea 2 years after her initial escape from North Korea to China. She remains hypervigilant and tense during her security screening.
1: 혜선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도죠?
4: 네.
5: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4: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어.
0: Did your security verification go well?
6: 조사는 잘 끝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0: Things still feel rather unreal to her. Now, the real adjustment begins. Re-education begins in earnest.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0: After a check-in process filled with a mix of nervousness and anticipation, 혜선 is assigned a room and a roommate.
4: 이거 봐라.
0: Her roommate, 봄이, offers her some bubble gum. The two hope that their new life will be filled with positive moments. Like children learning to walk, they begin with learning the basics.
4: 용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7: 다음 분.
8: 언니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입니까?
4: 농마국수.
8: 맛있겠다.
0: But suddenly.
8: 드디어 여기서 보는구나. 아, 너무 원수로 왜 나한테서 만났다.
0: For reasons that are unclear, another defector attacks her ferociously. But Hyesun just takes it and does not fight back.
8: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꼭 천벌 받으라.
0: Just what did she do in order to make her way here?
4: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셔. 언니만 떳떳하면 됐지. 일 없습니다. 떳떳하지 못하면.
0: Despite the past, 혜선 longs to move forward.
2: 오늘부터 우리는 혜선 씨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성분들은 주로 요리나 제과, 제빵, 미용 쪽으로 많이 가죠.
4: 직업 훈련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0: She has a dream.
2: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아주 어릴 때 시작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4: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0: Is it because of her sick mother? She chooses a difficult path.
9: 처음으로 도시 생활 현장 학습을 갑니다.
0: Meanwhile, 혜선 goes on a field trip into the city.
9: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이 카드로 10만 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필품 목록에 있는 것만 사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0: But she's at the age to care deeply about appearances. The cosmetic shop was chock full of intriguing things.
4: 혹시 입술은?
9: 틴트요? 아니면 립밤?
4: 묽은 색깔로.
0: 혜선 enjoyed her outing. But afterwards,
9: 영수증 이게 다예요?
4: 네.
9: 혜선 학생, 봄이 학생. 한국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두 사람 5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 치우고 오세요.
0: She had to learn about rules and responsibilities. Finally, 400 hours of education are over.
10: 열고,
0: There's still 7, a lot to learn.
10: 새로운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But Haesun gets assigned to new home.
4: 여기가 이래도 서울에서 꽤 큰 편이에요.
9: 그리고
0: And also receives a cell phone.
4: 이게 최신 기종은 아닌데 연락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0: She's prepared to face her future.
11: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0: But what she faces day to day is formidable. Especially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is much tougher than she expected. Competition is heated.
3: 혹시 필기 좀 보여줄 수 있어?
12: 싫은데.
3: 어?
12: 네, 왜 보여줘야 돼?
0: What's more?
3: 어머니한테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0: She needs money to communicate with her mom and to send her mom medicine.
13: 거품이 너무 없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0: Ultimately, Haesun ends up getting a part-time job.
3: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3: 여기 뭐 엉터리 아주 다 조성종만 쓰니까.
0: Sometimes she's drained by people's preconceptions. Haesun paws on, but eventually she hits a breaking point.
10: 죄송합니다.
0: Then. She faces another crossroads.
3: 엄마, 지금 보내는 돈이 꼭 잘 전달되길 바래요.
0: Will what Haesun hopes for work out? A North Korean defector's new lif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A Danish director portrays the defector's life with a calm, observational eye that lends the work a documentary-like character.
14: For me, the core of this story is a young woman with a lot of courage, a lot of resilience, and I felt compelled to tell her story. I think it's overall very interesting and relevant to look at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for freedom,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that leave their home for another, and that's been our focus throughout the process.
0: Rather than focusing on the defection itself, the story focuses on the period of adjustment following defection, centering on daily life and struggles.
15: 타국민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와서 겪는 그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이 안착되고 남한으로 오고 첫 5년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남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Haesun, is said to have heightened the level of audience immersion with her nuanced portrayal of emotions.
3: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남한에 도착해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체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세세히 구분해 가면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요.
0: Actress Kim Joo-ryung played Suki, a woman who encourages Haesun.
16: 수키 역시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물인데 저는 수키가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상처를 안고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연기하면서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Homi, the bright, energetic friend by Haesun's side, was played by actress An So-hyun.
17: Homi는 그때그때 다른 호흡을 내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Homi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 같은 걸 즉각적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좀 쉬어가는 포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에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emotional journey of North Korean women who settl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The character K-story highlights in Hana Korea is
3: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0: The woman who left behind a sick mother and risked her life to defect.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Who now faces the struggle of adjusting to a new way of life, Haesun. Actress Kim Min-ah tackled this role. Through what is called a compelling performance, she vividly portrayed anxiety, solitude, and a steadfast will.
16: 눈을 보면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되게 훌륭한 배우였고.
0: Follow Haesun's emotions and cheer her on. A quiet movie that resonates. It is the movie Hana Korea.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Korea's largest marine ecosystem. Its splendid coral gardens are home to a vast array of creatures. Most of the fish living in Jeju's waters can be found here.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네, 만남의 광장은 문섬을 대표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 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 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Manname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Amberjacks are migratory.

0: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범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길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1: Hidden among the coral, this fish looks relaxed.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눈쟁이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 fin. Despite having the word 돔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2: Iyun-chul 감독님하고 호박돔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이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물고기로 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에 호주 대부초에서 호박돔 종류가 이 조개를 바위에 이 내리치면서 먹는 장면이 다이버에 의해서 지금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생동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1: The scar-breast tusk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y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라인피쉬 boasting its elegance, grace appears before the camera. It glides effortlessly through the water, spreading its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s body appear larger.
0: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언피쉬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라인피쉬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Jeju'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0: 그러니까 음악을 접한 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4살 때 피아노를 치면서 뭐 당연히 뭔가 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온 거죠. 피아노를 그만두고 이제 손이 굳어버리면서 근데 또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아 그럼 피아노는 이미 손이 굳어버렸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작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작곡을 좀 전공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뭐 레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몰라서 친구가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 친구 따라서
1: 저도 그냥 동네 실용음악 학원을 가서 작곡을 배우기로 한 거죠.
0: 그때 재즈가 안 맞다는 걸 좀 그때 깨닫고 그러면서 아 나는 재즈를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럼 뭘 하고 싶지 하다가 사실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극장 뮤지컬 좀 그런 클래식컬한 뮤지컬들을 되게 좋아했어서 아 그러면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면 뮤지컬 작곡을 하는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 작곡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방황을 하면서 그냥 좀 놀다가 그냥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잡고 21살에 아창제를 우연치 않게 유튜브로 본 거예요. 유튜브로 아창제를 보고 이게 새로운 포맷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서양 오케스트라 그런 포맷만 있다가 되게 국악기가 저렇게 많은데 서양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포맷을 가지고 새로운 전혀 듣지 못했던 좀 이질적이면서 이색적인 그러면서 한국적인 그런 색채감이 드러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큼 이제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입시를 틀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입시 때는 사실 제가 국악이 국자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악기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국악이 가진 어떤 그런 어법들 있잖아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그거를 캐치하고 좀 체화시키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대부분이 국악고 전통여고 친구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했고 또 국악 작곡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 저는 아는 게 없으니 아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느끼게 되고 제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너의 곡은 이렇다. 너의 곡은 이런 문제가 있다. 국악적이지 않다.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자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책으로 보고 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도움이 됐던 건 그냥 많이 국악을 듣는 거였어요. 전통음악을 정말 맨날 끼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또 찾게 되고 그게 많이 들으니까 그 듣는 대로 결국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정말 좋아했는데

막그 뮤지컬이 갖고 있는 어떤 극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듣고 그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국악기로 음악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꼭 어떤 드라마틱한 흐름들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음악의 재료들이 되는구나 느끼고 있어서 국악을 전공하기 전에 클래식도 뭐 경험하고 실용악도 경험했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재료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상을 담는 음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동경심, 그런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 어떤 정말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이 소련의 작곡가잖아요. 어떤 그 러시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 혹은 뭐 어쩌면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표상의 작품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서사, 비극적인 서사를 담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을 너무 음악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 나 또한 이 음악으로 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건 제가 사실 어렸을 때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건 대체 그 어린 나이 때 감히 그런 걸 느꼈다고 말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이 비극에 대한 이 비극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비극을 바라보는 그 주위가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많이 당하고 그 순수하게 추모받지 못하는 그 상황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추모적인 자세가 너무 멀어진 어지러운 그런 태도들과 상황들이 저한텐 이게 은근한 저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비극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추모하자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조금 감히 내가? 그러니까 좀 오만한 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쩌면 이게 진짜 좀 순수한 음악적인 태도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검은 집을 쓰면서 조금 이 사건보단 제 이야기에 내가 바라본 이 사건에 대한 내 심상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방향을 틀었고요. 이 사건의 주위를 바라본 작곡가적인 심상을 담은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담았어요.

이제 저희 예종 한국음악 작곡가 전문사 발표회 때 초연했던 보컬 앙상블 작품이고요. 음악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한 음예술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드러내보자 라고 썼던 게 헤테로포늄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지극히 절대 음악적이고요. 하지만 보컬, 그런 음성들, 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텍스트는 사실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막 아오 이런 발음들로만 구성하기보단 하나의 텍스트가 있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텍스트를 주제를 택하긴 했지만 그게 그 음악에 서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발음적인 그 다음에 어떤 청자들의 상상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되게 어떤 우주 전쟁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텍스트를 좀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막 스타워즈를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 헤테로포늄이라는 작품은 어떤 한 음악적인 장르 그런 걸 재료로 갖고 왔는데 그게 종묘제례악의 정대협이라는 악곡이에요. 그러니까 종묘제례악이 역대 어떤 왕들의 그런 것들을 모시고 하는 재래음악인데 그러니까 정대협이 워낙 영웅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정대협을 갖고 올 거면 조금 비틀어서 전쟁 무공이니까 이제 우주 전쟁의 무공 약간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키워드를 좀 우주가 상상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자로도 갖고 오고 영어로도 갖고 오고. 그러니까 헤테로포닉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음악의 텍스처를 지칭하는 양식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전통 음악을

한국 전통 음악을 정의할 때 아주 좋은 키워드, 대표적인 키워드가 헤테로포닉이에요. 이 말을 이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가라는 장르도 반주 악기들이 같은 선율을 연주하지만 각 악기의 특성에 맞게 변주가 되는 형태, 그러면서 마치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걸 동일하게 연주하고 있는, 그게 헤테로포닉, 그게 정가에서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헤테로포닉의 마치 이 인성의 여성 정가 4명과 여성 경기 소리, 그리고 경기 소리도 되게 세련된 그리고 드라마틱한 소리를 가진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의 소리를 염두에 두고 쓴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리와 4명의 여성 정가가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우라늄 할 때 그 늄 원소에 쓰는 물질을 지칭하는 그 단어를 합성해서 헤테로포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예,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만드니까 곡을 쓰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좀 했습니다. 거무지를 쓸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하루 12시간 이상을 그 곡에 투자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매진했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음악을 쓰면서. 근데 이 헤테로포늄을 쓰면서 오랜만에 작곡이 좀 즐거워졌어요. 그냥 내가 본연히 음악에 집중한다는 그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편성, 정가와 경기소리 이런 걸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충족이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전문사 발표회 때 초연을 했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또 지휘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우선 산조라는 건 민속악의 장르예요. 조선 후기 때 발발이 됐던, 마치 서양음악에서는 기악 독주, 소나타라고 인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정적이고 좀 근엄한 궁중음악과 달리 민속악은 조금 더 선율의 길이 유연하고 조금 더 좀 원시적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쓸 때 우선 해보고 싶었던 건 그 본래 창작 음악, 그러니까 창작 국악 장르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도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게 산조대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으로 구성된 창작곡은 정말 많은데 그게 다 정악대금, 보통 정악대금이고, 산조대금으로 만든 창작곡은 저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제 작품을 빼면 두 작품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 이 산조대금이 사실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이걸 오선보화 시키는 데에도 너무 무리가 있고 음의 유동성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잡고 그걸 기반으로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좀 실험성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그런 색채, 음색이 깔끔하고 보편적인 그런 예쁜 화성들보단 조금 거칠고 원초적인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조 대금, 그 민속악 악기를 많이 그때는 사용해서 곡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국악기의 어떤 그런 선율들을 우선포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뭐 정악이든 민속악이든 사실 다 탁월하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차선책이 우선포고, 사실 본래 국악은 정관보라는 악보를 사용했지만 좀 더 빠른 다양한 패시지를 운용하기 위해서 정관보를 포기하고 이제 창작국악 안에서는 이제 오선보를 쓰는 건데, 산조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창작곡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주자랑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일단 곡을 그냥 대충 쓰고 연주자한테, 연주자를 디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이렇게 기보하는 게 좋아, 저렇게 기보하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창작국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낀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들이 인식한 현대음악의 현재를 좀 인식하고 왔습니다. 그런 클래식 음악들도 그들한테는 전통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독일 어르신들이 좀 많았고, 젊은 분들은 다 전공생들밖에 없어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저희 국악도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혹은 어르신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보시고, 그런 분들은 창작국가 절대 안 됐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독일도 상황이 완전 거기도 뭐 그렇게 악화가 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현대음악의 현재는 이렇구나,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와중에 현대음악이라고 정의되는 그런 아카데믹한 장르 안에서 나는 국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들한텐 아, 그냥 이국의 악기로 이렇게 했구나. 재밌네. 인터레스팅하다. 이 정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 건, 아, 그러면 이 현대음악 시장 안에서 국악기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아닌, 국악기로 쓰긴 쓰되 그 와중에 이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순수 예술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 음악이 트렌디한가? 동시대적인가? 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곡을 써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게 됐고요.

0: 와, 아, 이거 다 건강 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건강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2: 인삼네?
0: 이거 인삼이에요.
2: 이제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한 개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0: 오, 오, 진짜로?
2: 예, 한 개 드시고 오십시오.
0: 오, 오늘 진짜. 제가... 아, 이렇게? 그대로 먹어요.
2: 전체로,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잎 줄기.
0: 잎,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2: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2: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2: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2: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2: 예,
0: 또 오, 양파?
2: 근데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바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0: 헐,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3: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0: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4: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4: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4: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4: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3: 도와드릴까요?
4: 네, 도와주세요.
3: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4: 예.
0: 오, 이거.
4: 더 넣으셔야 돼요.
3: 이렇게?
4: 네, 그렇게
3: 충분할 것 같아요.
0: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흑돼지.
3: 오, 하,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0: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4: 네, 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네.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4: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4: 네, 오겹.
0: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3,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3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5 layers. This? Yes.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4: 잘 가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함양 역사에 담긴 술손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술손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술손주는 이제 발효를 주는데, 발효를 시키는데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드는,
1: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게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되기 전에.
1: 예예.
0: 아, 진짜 순진.
1: 네, 네. 향이 네,
0: 순진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거. 향이죠.
0: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것처럼.
1: 네, 맞아, 네,
0: 맞아요. 네,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네, 재밌죠.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0: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아,
1: 감사합니다.
0: 역시 명인님.
1: 감사합니다.
0: 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오,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오,
0: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1: 조금만 더 줘.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보여주세요.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오,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1: 네.
0: 장아찌.
1: 네네네.
0: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손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1: 네.
0: 들어가서.
1: 네네네.
0: 그래. 그러면 저는 소주 대신 소주.
1: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이야. 예.
0: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예. 네.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오, 예,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이거 그냥 수육
1: 네네 네,
0: 이렇게
1: 네.
0: 삶아서
1: 네.
0: 아마 그런 삶은 물에
1: 네.
0: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1: 솔송주
0: 솔송주
1: 네,
0: 조금
1: 예, 예, 예. 네.
0: 그리고 혹시 네.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1: 네.
0: 조금은 주시겠어요?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산물물에 월계 수입 대신에
1: 아, 네. 예.
0: 그런
1: 아, 네.
0: 역할.
1: 아, 대박.
0: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1: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0: 아, 가실까요? 아 진짜?
1: 네. 네. 어? 제가 안나겠다.
0: 집에 댁에서?
1: 우리 집에.
0: 오,
1: 가실까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0: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ese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 yampa. I just have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 it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And then I want to just cut them mokkichokke. Mokkichokke means in a nice way for being easily eaten. And now let's prepare the pickling juice. And the pickling liquid, very, very easy. Water, sugar, soy sauce, vinegar. Oh, so good. Now here we have Joyang gochu, spicy green pepper, and red pepper. This is boiling, so stop and let's go. So my friends, this is yampajangachi. Now, while we are waiting, I still want to show you a very, very cool thing. Because usually, when Korean people eat suyuk, they need some kind of sauce to give the flavor, very strong flavor, and then eat very, very deliciously. Let's do some nice sauce, chopped garlic, cheongyam pepper, Seujeot, fermented mini shrimps, maesiljeong. And then we need the pickling liquid of the jangachi. And I just want to put a little bit more sweetness. And since these onions are very sweet, I will also put a little bit of them. And now a little bit of sosongju. Oh, perfect. So let's blade it. And this is done. Let's blade the jangachi also. This is also done. One and two. So nice, tender, and very, very juicy. Yes. Now it's time to try with Myeongin-nim. Myeongin-nim! 어디 계세요? Hamyang,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1: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0: 아, 노노, 저는
1: 그리고 영광입니다.
0: 아, 저는 영광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거 선생님의 이렇게 예쁜 진짜 아름다운 한옥 집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건배.
0: 건배. 이제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어,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1: 네.
0: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너무
1: 정말 맛있어요.
0: 어우,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우.
0: 그리고 여기 이거 찍어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1: 네.
0: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찍고 그다음에 여기 삼합주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어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삶인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쫄깃하고.
0: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1: 이 집안이 개운해요.
0: 네.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송진, 네. 송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1: 그렇죠.
0: 어,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1: 한 잔 더 드릴까요?
0: 네. Why not? 마이 프렌즈 올소 진,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g.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m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1: 다음에 또 봬요.
0: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1: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0: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 bye.
2: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I'm Live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와!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I'm Live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아임라이브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국악콘서트판에서는 우리의 장단이나 가락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하모니카의 국악적인 요소를 담아서 자신만의 한국음악을 만들고 있는 박종성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박종성 씨는 국내 최초로 클래식 하모니카를 전공했다고 하고요. 하모니카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특히 오늘 무대에서는 하모니카로 산조를 연주해준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종성 씨의 하모니카 산조 열림 함께 만나보시죠.

0: 하모니카의 감성적인 호흡과 음색으로 산조를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하모니카 산조를 들려주신 박종성 씨를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종성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산조를 하모니카로 연주를 해주신 건데 네. 이게 2009년에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었는데요. 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라는 곳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국악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하모니카로 산조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참가할 생각을 보통 안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수업을 해금 연주하시는 강은일 교수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셨었는데 수업을 제가 다 들으면서 처음에는 국악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원래 알던 서양음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던지고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국악을 제가 아는 서양음악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악의 매력이 좀 확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와중에 네. 이 대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0: 강은일 교수님께서?
1: 네. 그래서 대회 마감까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악기와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악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 산조가 독주곡이라고 하길래 네.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독주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산조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0: 야, 정말 특이합니다. 이제 대회는 그때 그렇게 해서 독주로 참여를 하셨지만 네. 지금은 이 하모니카와 다른 국악기가 함께하는 음악도 선보이고 계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가야금과 협주를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 그 당시에 이제 강은일 교수님과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하게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냥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라면 뭐 거기에 장단도 있어야 되고 뭐 토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내가 연주한다면 내가 연주하는 것도 국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악에 대한 좀 애착도 가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대회 이후로는 이제 제가 혼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장구 뭐 이런 다른 악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음악에 가깝게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앙상블도 만들어보고 다른 국악기랑 협연을 한다거나 뭐 국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이어오게 됐습니다.
0: 그래서 계속 국악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박종성 씨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국악 전에도 하모니카를 네. 전공한다는 것 자체도 최초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1: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었어서 이제 하모니카를 쭉 배워 오다가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하모니카를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곡 공부를 하면 연주 활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클래식 작곡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작곡과 입시를 준비하다가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과에 그런 뭐 관현 국악기라고 해서 다른 솔로 악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모니카로 연주 전공을 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도 있고요. 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독주 연주자로서 우승한 것은 제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0: 한국인으로?
1: 네네.
0: 하모니카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 매력을 누구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알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제가 소개했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런 거를 꼭 전공도 해야 되냐 아니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아무래도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좀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서랍 속에 오랫동안 묵혀 있을 것만 같고, 또이 노을을 등지고 옆집 오빠가 불어주는 고향의 봄, 이런 악기라는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런 걸좀 깨야 되겠다라는 오기로 연주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만큼 하모니카가 친숙한 악기이고 또
0: 친숙하죠.
1: 누구에게나 좀 추억 속의 악기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전혀 그게 뭐 기분 나쁘진 않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모니카도 이렇게 뭐 클래식이나 혹은 재즈, 또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국악, 여러 가지 음악에도 어울리게 변신할 수 있는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악기라는 거를 제 연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0: 아우, 네. 다음 무대에서는 미녀 세아 세아를 들려주실 텐데, 이 연주에서도 국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나요?
1: 네, 아무래도 제가 서양 음악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성 진행이나 선율은 서양 음악에서 차용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국악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단의 느낌이나 혹은 농음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 곡에 담겨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악적인 요소들을 제가 표현하는 것들을 봐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잘
1: 감사합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씨 연주입니다. 새야 새야.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Today's case story offering is the movie Hana Korea. It is based on the life of a real North Korean woman who defected to seek a new life in South Korea. Lauded at last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a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Dane Frederik Sørberg directed and co-wrote the screenplay, along with Sharon Choi, who is known for having worked as director Bong Joon-ho's translator. Actress Kim Min-ah plays the lead, while actresses Kim Joo-ryung and An So-hyun leave strong impressions.
1: 조혜선 씨 맞습니까?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3: 가장 막막했던 순간들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독사처럼 살아라.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5: 이제 진짜 서울살이 시작한다.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Let's watch the movie Hana Korea together. 혜선 arrives in South Korea 2 years after her initial escape from North Korea to China. She remains hyper-vigilant and tense during her security screening.
1: 혜선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도죠?
5: 네.
6: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5: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어.
0: Did your security verification go well?
7: 조사는 잘 끝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0: Things still feel rather unreal to her. Now, the real adjustment begins. Re-education begins in earnest.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0: After a check-in process filled with a mix of nervousness and anticipation, 혜선 is assigned a room and a roommate.
5: 이거 봐라.
0: Her roommate, 봄이, offers her some bubble gum. The two hope that their new life will be filled with positive moments. Like children learning to walk, they begin with learning the basics.
5: 용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8: 다음 분.
9: 언니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입니까?
5: 농마국수.
9: 맛있겠다.
0: But suddenly,
9: 어?
0: reasons that are unclear, another defector attacks her ferociously.
9: 아!
0: But Hyesun just takes it and does not fight back.
9: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어? 꼭 천벌 받으라.
0: Just what did she do in order to make her way here?
9: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셔. 언니만 떳떳하면 됐지. 일 없습니다.
5: 떳떳하지 못하면.
0: Despite the past, 혜선 longs to move forward.
2: 오늘부터 우리는 혜선 씨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성분들은 주로 요리나 제과, 제빵, 미용 쪽으로 많이 가죠.
5: 직업 훈련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0: She has a dream.
2: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아주 어릴 때 시작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5: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0: Is it because of her sick mother? She chooses a difficult path.
10: 처음으로 도시 생활 현장 학습을 갑니다.
0: Meanwhile, 혜선 goes on a field trip into the city.
10: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이 카드로 10만 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필품 목록에 있는 것만 사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0: But she's at the age to care deeply about appearances. The cosmetic shop was chock full of intriguing things.
5: 혹시 입술은
10: 틴트요? 아니면 립밤?
5: 묽은 색깔로.
0: 혜선 enjoyed her outing. But afterwards,
10: 영수증 이게 다예요?
5: 네.
10: 혜선 학생, 봄이 학생. 한국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두 사람 5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 치우고 오세요.
0: She had to learn about rules and responsibilities. Finally, 400 hours of education are over.
11: 열고,
0: There's still 7, a lot 7, to learn.
12: 새로운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But Haesun gets assigned to new home.
13: 여기가 이래도 서울에서 꽤 큰 편이에요.
10: 그리고
0: And also receives a cell phone.
13: 이게 최신 기종은 아닌데 연락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0: She's prepared to face her future.
14: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0: But what she faces day to day is formidable. Especially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is much tougher than she expected. Competition is heated.
5: 혹시 필기 좀 보여줄 수 있어?
15: 싫은데.
5: 어?
15: 네, 왜 보여줘야 돼?
0: What's more?
5: 어머니한테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0: She needs money to communicate with her mom and to send her mom medicine.
16: 거품이 너무 없으면 맛없어 보이시네요.
0: Ultimately, Haesun ends up getting a part-time job.
5: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6: 여기 뭐 몽타리아 아주 다 조선종만 쓰니까.
0: Sometimes she's drained by people's preconceptions. Haesun paws on, but eventually she hits a breaking point.
12: 죄송합니다.
0: Then she faces another crossroads.
3: 엄마, 지금 보내는 돈이 꼭 잘 전달되길 바래요.
0: Will what Haesun hopes for work out? A North Korean defector's new lif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A Danish director portrays the defector's life with a calm, observational eye that lends the work a documentary-like character.
17: For me, the core of this story is a young woman with a lot of courage, a lot of resilience, and I felt compelled to tell her story. I think it's overall very interesting and relevant to look at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for freedom,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that leave their home for another, and that's been our focus throughout the process.
0: Rather than focusing on the defection itself, the story focuses on the period of adjustment following defection, centering on daily life and struggles.
18: 탈북민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와서 겪는 그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이 안착되고 남한으로 오고 첫 5년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남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Haesun, is said to have heightened the level of audience immersion with her nuanced portrayal of emotions.
19: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남한에 도착해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체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세세히 구분해 가면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요.
0: Actress Kim Joo-ryung played Suki, a woman who encourages Haesun.
19: 수키 역시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물인데 저는 수키가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상처를 안고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연기하면서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Homie, the bright, energetic friend by Haesun's side, was played by actress An So-hyun.
20: Homie는 그때그때 다른 호흡을 내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Homie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 같은 걸 즉각적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좀 쉬어가는 포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에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emotional journey of North Korean women who settl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The character K's story highlights in Hana Korea is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0: The woman who left behind a sick mother and risked her life to defect.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Who now faces the struggle of adjusting to a new way of life, Hyesun. Actress Kim Min-ha tackled this role. Through what is called a compelling performance, she vividly portrayed anxiety, solitude, and a steadfast will.
19: 눈을 보면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되게 훌륭한 배우였고.
0: Follow Hyesun's emotions and cheer her on. A quiet movie that resonates. It is the movie Hana Korea.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배고플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의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아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2: 아.
1: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아.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이제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딱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1: 김밥은 옹알스다.
0: 모든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스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스.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Under the sea, there are paths. The seascapes along the underwater trails boast an unimaginable beauty. As we drift with the movement of water, we encounter scenes of fierce survival in the wild and moments of life and death. Sometimes, in the havens teeming with diverse marine creatures, we learn the art of survival itself. This is a path overflowing with life, filled with lovers and fighters, hunters and prey. We call this path the Underwater Ole. Now, let us journey through Jeju's Underwater Ole Trail. Munsom Island is Korea's largest marine ecosystem. Its splendid coral gardens are home to a vast array of creatures. Most of the fish living in Jeju's waters can be found here. This place is nicknamed the Meeting Plaza.
1: 네, 만남의 광장은 문섬을 대표하는 포인트입니다. 새끼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만날 수 있는데 수심은 대략 12m 정도 시작되고 포인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물고기들이 모여듭니다. 수중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대부분의 바다 생물을 볼 수 있습니다.
0: This is the way to the Meeting Plaza. At the entrance, a school of blackfin sweepers make their home. Blackfin sweepers live in shallow, rocky areas. They have flat bodies and large eyes. Their chins, as well as their bodies, are shaped like shovels, which is why they are literally called shovelfish in Korea. Another species known for its schooling behavior is the white-saddled reef fish.
1: 자리돔은 일반적으로 연안 수심 5m에서 15m 사이에 되는 암초지대에 무리를 지어 살아가는데 수심 깊은 곳과 낮은 곳을 넘나들며 헤엄쳐 다니는데 제주에서는 자리돔이 5월에서 한여름 지날 때까지 산란하는데 산란 장소는 돌과 돌 사이, 돌 위에 자리돔들이 좋아하는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산란을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0: A white-saddled reef fish circles around its nest, fanning its fins. This behavior is both to protect the nest from predators and supply oxygen to the eggs it has laid. The closer we get to the Meeting Plaza, the more the sea thrives with life.
2: Manname 광장은 조류가 양방향으로 흐르는데 이 특정 지점에 가면 이 조류의 흐름이 약해지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쪽에 어린 물고기들이 좀 많이 모여 있거든요. 연산어들도 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서 그곳에 가면 이 줄도화돔 무리를 비롯해서 이 많은 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0: Amberjacks are migratory fish that move in schools. They favor steep underwater slopes and strong currents, making the Meeting Plaza and its surroundings perfect for them. The steady

0: flow of water brings abundant plankton, which in turn attracts smaller fish. This means it is a good hunting ground for the amberjack. This fish with a large black spot on its side is called John Dory.
1: 아, 달고기는 제주 지방에서 본치라고 부릅니다. 아, 몸에 있는 검은 반점이 동전 모양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달고기는 이 무늬를 이용해서 천적을 피하는데 이 검은 보름달처럼 생긴 반점이 마치 물고기의 눈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피해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처럼 물고기 대부분은 생김새에 따라 그 이름이 붙여지는데 아, 봄돔은 몸에 새겨진 무늬가 호랑이의 무늬를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고 청길돔은 몸에 그 파란색 줄무늬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0: known to anglers as a flower fish and nunjaengi in Jeju, this flagged fish has 9 stripes running from its head to its tail. This fish with 4 strong canine teeth used to crush sea urchin shells is the scar-breast tusk fin. Despite having the word tom included in its Korean name, it is not a sea bream but belongs to the wrasse family. It can grow over 60 centimeters long and uses its sharp teeth to crack open crustaceans and hard-shelled mollusks.
2: Iyun-chul 감독님하고 호박돔이 사냥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이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물고기로 이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2011년에 호주 대부초에서 호박돔 종류가 이 조개를 바위에 이 내리치면서 먹는 장면이 다이버에 의해서 지금 촬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야생동물, 그러니까 물고기가 도구를 사용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0: The scar-breast tusk fin's hunting ground becomes frenzy with activity. As it hunts sea snails, smaller fish swim nearby, hoping to snatch up scraps left behind. Every action of sea creatures has an impact on the balance of their survival. 라인피쉬 boasting its elegance, grace appears before the camera. It glides effortlessly through the water, spreading its feather-like pectoral fins widely. The lionfish does this to make its body appear larger.
1: 솔배간팽을 영어로 라이온피쉬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펼친 모습이 마치 사자의 갈기가 뻗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아, 라인피쉬의 움직임이 독성이 있어서 그런지 움직임이 비교적 느리고 사진가들이 좋아하는 피사체이기도 합니다. 아, 새끼 때는 몸의 색깔이 하얀색을 띠다가 점점 성어가 되면 어두운 붉은색으로 변하는데 야행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에도 쉽게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A moment ago, it has successfully hunted its prey. As if feeling uncomfortable with the camera's presence, it quickly grabs its food and swims away. In a coral-lined hollow beneath the rocks, a family of lionfish have made their home. Jeju's waters are overflowing with life amid fierce competition. In this ocean filled with diverse communities, the weak travel in groups while the strong establish their territories. On the path leading to the meeting plaza, every creature lives life in harmony, enriching Jeju's sea.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On a warm, sunny autumn day, five former high school classmates visited Taedunsan Mountain.
2: 일코스 따라서 끝까지 가. 그리고 구름다리 건너서 마천대까지 가려고 하는데
3: 영주 구름다리 어떻게 걷는지 무섭다고 했는데. 저는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이태경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일도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노라고 말을 못하는 게 조금 싫어요.
4: 어머, 저거 뭐냐, 안심사. 우리 안심사까지 가자.
5: 너무 멀어.
6: 안심사는 너무 맞아. 멀어. 오늘 해결 못해.
4: 너 가봤어? 안 가봤어.
6: 가진 못했지만 오늘은 마찬가지.
7: 두 번째 퇴직을 하고 세 번째 일을 시작한 권경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되게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집 식구들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해요.
6: 친구들아, 오늘 마천대는 무조건 찍는 거야.
8: 오케이. 오케이.
6: 네, 저는 대전 송천동에 있는 김지연입니다. 성격이 엄청 밝아요. 엄청 밝고 외향적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8: 우리 다 같이 가자. 영주 데려가자. 저는 6월에 퇴직한 이정희입니다. 조용히 있었는데 친구들 만나면서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이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9: 좋아 좋아, 마천대 가자. 나는 안 가봤으니까 꼭 가보고 싶어, 너희들이랑.
10: 네, 저는 차를 즐겨 마시는 차선생 이영주입니다. 기대 엄청 많이 했죠. 계절도 좋고 시간도 좋고 또 같이 하는 친구들도 너무 좋고 그냥 좋아요. 좋은 거에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1: They first met when they were 18, but now they're middle-aged. What kind of trip are they going to have together? Taedunsan Mountain was highly praised by monk Wonhyo, who said that even after 3 days of seeing its scenery, he didn't want to leave. Every fall, this mountain draws scores of hikers. Hyungmi and her friends have come here to celebrate being 30 again.
11: 야, 너 오른쪽으로 약간 기우냐? 그래, 그렇게 해야.
8: 날개가 빛난다, 야.
12: 그 봐봐.
1: They finished high school 42 years ago. They even donned similar outfits to mark their trip together.
6: 똑같이 이 흰 티에 청바지 찢어진
8: 청바지 찢었어.
7: 저 입다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헐렁한 거 입거든요.
13: 지점장 출신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
11: 일본은? 지점장, 은행 지점장이었거든요.
14: 반지다시 성격이세요?
11: 원래 그래 그래.
1: They are thankful to still be friends even after so many years. Kyungmi is one of them. But why is it 30 again?
8: 저희가 60갑자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그거를 이로 나눠서.
6: 그거 하기 싫은데.
7: 60은 싫고 30이 좋아요.
8: 30살 때가 가장 설렘 때잖아요.
11: 마천대까지 화이팅! 가자!
1: The five friends are traveling together in their twilight years to relive their youth.
8: 우리 옛날에 여기 걸어갔던 거 기억나니?
11: 걸어갔지 예전에. 우리 지금 걸어갔지. 거의 길이.
1: They hadn't traveled in a long while.
6: 그때는 이제 자연 환경 때문에.
8: 대한민국 백대 명산 중에 하나인.
6: 그때 너무 다부지게
8: 아니야?
6: 오, 이쁘다. 여기 색깔 봐.
1: Many things have changed over time. Even this mountain can now be climbed easily in a cable car. But its autumn colors are as resplendent as ever. This staircase will take them back in time to their glory days.
8: 야, 영주야, 괜찮니? 다리가 쇼다리가 더 힘들다.
1: The friends ascend the mountain together.
6: 너무 가팔라요.
1: While taking in the fall scenery of Taedunsan, they are already halfway to the top.
9: 아우, 야, 그런 달이다. 아우, 너무 좋다.
1: They come across a suspension bridge, the highlight of Taedunsan, located 670 meters above sea level.
11: 야, 정우야, 야. 너도 발 들어. 둘이 똑같이.
9: 발 올렸어?
11: 야, 짝 들어. 됐어.
1: They want to capture the breathtaking view. They take photos together like they did when they were high school girls. After crossing the suspension bridge, the highlight of the hiking trip on Taedunsan comes into view. It's the Geumgangsan of Honam. Of course they want to see it. They still feel young in their hearts, but their bodies have a different story to tell.
9: Wow. Yeah.
2: 저기 마천대야.
5: 마천대 정말 힘든 거 잘 왔어.
9: 그래.
5: 니네 다리 풀렸겠다.
2: 야, 조금 쉬었다 가자.
9: 그래.
2: 그래. 나 가슴이 두근거려.
5: 아, 나는 이 주변이 너무 예쁘다.
11: 야, 진짜.
5: 이 정상 가서 봐도 멋있겠지만은 여기서도 멋있다. 아,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안 봤죠. 저기 저거 끝까지 저거만 일단 찍고 보자 이거죠.
9: 목표만 향해서 간 거였지.
5: 네, 찍고 봐야죠.
14: 근데 지금은?
5: 지금은 적어도 찍으면 좋지만 주변에 이렇게 그 주변의 것을 순간순간에 보여진 것들을 즐기고 있죠.
1: When they were young, they never noticed this beautiful landscape. They only looked ahead, but now they find it to be very lovely. People say that ascending a mountain is like living life. After a difficult climb, they finally arrive at Machonde, the highest point of Taedunsan Mountain.
5: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어요.
9: 왔다. 장하다.
5: 오, 이거 엄청 높이 왔다.
1: Why didn't they notice this enchanting scenery before? As they gaze at the beautiful view, their lives flash before their eyes.
11: 퇴직하고 새로운 일 했는데 어때?
5: 난 너무 좋아.
11: 좋아?
9: 어, 그래. 또 일하는데?
5: 어, 난 일할 때 너무 재밌는 거 같아.
11: 나는 정인 어때?
9: 나는 38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나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서 노는 거를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5: 아, 근데 저게 내가 해봤거든. 나 놀아보려고 노력했는데 못 놀아가지고 또 일을 하는 거야.
2: 근데 너 몇 개월 놀았는데?
9: 얼마 안 놀았잖아.
5: 나 은행 감두고 9개월 놀았었는데 나 그때 나 너무 어려웠어. 우리가 1세대 워킹맘이잖아.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세월이 여기까지 온 거고 퇴직을 하고도 그래서 놀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앞으로 노는 거에 좀 신경 써야 되고 열심히 찾아야지 될 것 같고.
6: 노는 건 누구한테 배워야 되지?
9: 주영이.
1: They hope to enjoy life during the autumn of their lives before the winter comes. It's their first time away from home in a while. They don't want it to end so soon.
2: 여기야, 여기야.
9: 오케이.
2: 우리가 여기 하루 묵을 거야.
4: 그래?
2: 봐봐.
1: They are going to spend the night at this cozy traditional style house.
6: 우리 오늘 모든 거 입고 우리끼리 즐겁고 재미있게 신나게 즐겨보자 오늘 저녁을.
2: 아, 벌써 잊었어.
9: 오케이.
12: 친구들하고 놀 때가 제일 좋아.
9: 나도 굿이야.
1: What are they up to?
9: 짠! 짠! 짠! 짠! 짠! 우리는
1: They are having a slumber party, something that young people like to do.
7: 이 나이에 귀여워서 어떻게 할까?
11: 이 나이가 어때서 이제 서른인데.
9: 제대로 찍어줘봐.
1: Mothers are transformed into young girls.
9: 아, 너무 좋죠. 요새 아이들이 하는 말로 쩔어요, 쩔어. 차일처럼 생겼지?
4: 어, 천일용이야.
9: 천일용.
4: 아,
9: 천일 동안 이색을 그대로 유지한다 해서 천일용이야.
1: Thanks to the fragrant tea, the ambiance feels especially nice.
12: 너무 맛있다.
1: They have lived hard so far.
11: 야, 근데 내가 셋째를 이렇게 매년 3, 4월 달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쉽게 안 낳는 거야. 낳다 보니까 37에 낳았어.
12: 이야.
7: 그러니까 38 나는 37.
9: 아니 셋째를 낳기 때문에.
6: 얘네는 어디 37까지 어디다 명함을 내밀고 그러니? 나는 이 언니는 40에
9: 낳았다.
11: 웬일이야. 주연아 우리 아무도
1: As mothers, wives, and daughters-in-law, they have lived like someone's shadow without having a life of their own.
5: 저는 다른 엄마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좋은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엄마는 아니었었고요. 일단 먼저 나 먼저가 그 먼저였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커져서 그 거의 우리 어머님이 키워줘서 좀 미안한 감이 더 많죠. 우리 아들 이렇게 보면 좀 약간 거리감? 다른 엄마들하고의 그 아들하고 관계보다는 살짝 이 거리감은 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땡겨볼까 하고 하지만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4: 내 인생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일과 육아와 시댁, 가정, 친구를 거의 만나지는 못했죠. 지금은 너무 해피하죠. 이제는 나의 자유시간을 가졌기 때문에요.
2: 직장 다니고.
1: Mothers say it's not until they turn 60 that they finally learn about life. From now on, they want to build their own happiness.
9: 뭐 투철하게 잘한 거
6: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루 건배 한번 해보자. 아,
11: 두 번째 서른 살에 나를 위하여.
6: 나를 위하여.
11: 사랑해.
6: 사랑해.
9: 사랑해.
1: The first day of the trip comes to an end. Morning comes with autumn sun rays shining onto the elegant tile roof. Kyungmi and her friends take a walk to enjoy the fall. They are wearing beautiful clothes.
14: 드레스 코드가 어떤 건가?
4: 원피스.
9: 투피스. 우아하게 차 마시는 위해서. 우리 예쁜 주연이
7: 난 스커트가 없어가지고.

0: 더 어. 지연이니까
1: 어, 그랬냐? 이쁘다. 사춘 색깔이네.
2: 예뻐, 엄청 예뻐.
0: 난 너무 어색해.
1: 아니, 예뻐, 예뻐.
2: 너 원래 치마를 잘 안 입었었나 봐.
0: 나 바지만 입고 시키게 하잖아.
1: 치마가 편한데.
3: Kyungmi is wearing a skirt for the first time since finishing school. Right now, she is just a woman, not anyone's mom or wife. She has dreamed about this moment all her life. There is a saying that life begins at 60. Their lives have just begun.
1: 나 핸드폰 잘 찾았다. 내용한테 먹고 그런 일 없었다.
0: 제가 첫 번째는 은행원으로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그다음 대학교에 나서 재취업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일을 시작을 했어요. 하기 싫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서른은 가슴 설레이는 새로운 시작이다.
3: When this trip is over, they will go back to being mothers and wives again. They hope that the energy they have received will change their lives for the better.
1: 아니니까 매운 건 줄 알았더니 또
4: 그동안 그런 걸 못 해봤거든요. 요즘에 20대 애들이 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더 행복했어요.
5: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 같아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6: 아,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던 거에 대한 보상과 또 앞으로의 펼쳐질 저희 그 신중년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되거든요.
7: 하이, 하이. H, 하이. 어. 스쿨 S, 그, 메이트 M, 오,
0: HSM
1: 괜찮다.
0: 좋아, HSM. 우리는
8: HSM이에요. 와!
3: Now that they're 30 again, they're ready to make a new start.

0: 와, 아, 이거 다 건강 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건강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2: 인삼네?
0: 이거 인삼이에요.
2: 이제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한 개 드시고 오시겠습니까?
0: 오, 오, 진짜로?
2: 예, 한 개 드시고 오십시오.
0: 오, 오늘 진짜. 제가... 아, 이렇게? 그대로 먹어요.
2: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잎 줄기.
0: 잎,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2: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네.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2: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2: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2: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2: 예,
0: 또 오, 양파?
2: 이제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바로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2: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0: 헐, 함양 very very famous onion.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3: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3: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3: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4: 도와드릴까요?
3: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3: 예.
0: 오, 이거.
3: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3: 네, 그렇게
0: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hukdaeji. 오,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3: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아.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3: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3: 네, 오겹.
0: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three,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three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five layers. This.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잘 가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함양 역사에 담긴 솔선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솔선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솔선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발효를 시키는데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드는,
1: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게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빼기 전에.
1: 예예.
0: 아, 진짜 손진.
1: 네, 네. 향이
0: 네, 손진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거. 향이죠.
0: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것처럼.
1: 네, 맞아요. 네,
0: 맞아요. 네,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재밌죠.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0: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 여기 명인님, 명인님.
1: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걸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오, 진짜? 예, 그 예, 전통적인 예,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오,
0: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예,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예.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1: 조금만 드세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보여주시죠.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오,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돼 있어갖고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네, 장아찌.
1: 네네네. 네, 네.
0: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선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네, 들어가서.
1: 네네네. 네, 네.
0: 그래. 저는 소주 대신 소주.
1: 예?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최고. 이야, 예.
0: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예. 네.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오, 예,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이거 그냥 수육.
1: 네, 네.
0: 이렇게 네, 삶아서
1: 네,
0: 아마 그런 삶은 물에
1: 네,
0: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1: 솔선주.
0: 네, 솔선주
1: 예,
0: 조금.
1: 예, 예, 예.
0: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1: 네,
0: 조금 주시겠어요?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산물물에 월계 수입 대신에
1: 아, 예. 아,
0: 그런 네. 역할.
1: 아, 참,
0: 오, 참, 너무 참. 좋아요. 그러면 어디?
1: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0: 아, 가실까요? 아 진짜?
1: 네. 네. 어? 제가 안 나갈 때
0: 집에 댁에서?
1: 우리 집에.
0: 오,
1: 가실까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0: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ese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s, yampa. I just have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 it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And then I want to just cut them mokkichokke. Mokkichokke means in a nice way for being easily eaten. And now let's prepare the pickling juice. And the pickling liquid, very, very easy. Water, sugar, soy sauce, vinegar. Oh, so good. Now here we have Joyang gochu, spicy green pepper, and red pepper. This is boiling, so stop and let's go. So my friends, this is Yampajangachi. Now, while we are waiting, I still want to show you a very, very cool thing. Because usually, when Korean people eat suyuk, they need some kind of sauce to give the flavor, very strong flavor, and then eat very, very deliciously. Let's do some nice sauce, chopped garlic, Cheongyam pepper, Seujeot, fermented mini shrimps, Maesiljeong. And then we need the pickling liquid of the jangachi. And I just want to put a little bit more sweetness. And since these onions are very sweet, I will also put a little bit of them. And now a little bit of sosumju. Oh, perfect. So let's plate it. And this is done. Let's plate the jangachi also. This is also done. One and two. So nice, tender, and very, very juicy. Yes. Now it's time to try with Myeongin-nim. Myeongin-nim! 어디 계세요? 이제 드디어 여기 함양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1: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0: 아, 노노 저는
1: 그리고 영광입니다.
0: 아, 저는 영광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거 선생님의 이렇게 예쁜 진짜 아름다운 한옥 집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자.
0: 건배. 이제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1: 네.
0: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1: 네.
0: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너무
1: 정말 맛있어요.
0: 어우,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1: 아우.
0: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1: 네.
0: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1: 네.
0: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찍고 그다음에 여기 삼합주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오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삶인 것 같아요.
1: 고소하고 쫄깃하고.
0: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1: 집안이 개운해요.
0: 네.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송진, 네. 송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1: 그렇죠.
0: 어,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1: 한 잔 더 드릴까요?
0: 네. Why not? 마이 프렌즈 올소 진,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g.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ng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1: 다음에 또 봬요.
2: 바이바이. 다음에 또 봬요.
1: 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0: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bye.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3: 와, 맛있겠다!
4: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5: 네.
4: 어떤 게 나 있어요?
5: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4: 너무 맛있어요.
5: 네, 맛있어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그동안 네. 날씨가 너무 더웠습니다.
1: 더웠죠.
0: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1: 저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아,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쾌청하고요. 네. 이렇게 이 좋은 날은 공원에서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산책하고 막 걸어다니고 싶어요, 그냥.
1: 네. 근데 저희가 자주 공원에 왔잖아요. 네. 근데 특별히 저희가 올림픽 공원에 왜 왔을까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사실 공원을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림픽 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른 공원의 차이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나더 레벨이에요.
0: 어나더 레벨? 네. 어나더 레벨이면 도대체 얼마나 어나더 레벨이길래?
1: 힌트 하나 드릴게요.
0: 아, 힌트 하나 주십시오.
1: 5대 조각공원 중에 하나예요, 이 올림픽 공원이.
0: 우리나라에서 5대라는 거예요?
1: 아니요, 세계에서.
0: 세계에서 네. 5대요? 대박.
1: 미국의 스토킹 아트센터와 영국의 요크셔 조각공원, 노르웨이 오슬로의 비겔란 조각공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의 하코네 조각예술 미술관.
0: 그 예술 작품이 이곳 올림픽 공원에 몇 개나 있길래 그렇게 5대 공원에 드나 궁금하거든요. 제가 한번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1: 많이 있었어?
0: 50개?
1: 아, 여기 이렇게 넓은데?
0: 100개 더 이상, 100개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100개 이상은.
1: 땡, 221개.
0: 221개나 이곳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요?
1: 네.
0: 와.
1: 빨리
0: 가시죠. 221개나 있다고요?

0: 우와! 진짜 저희 뒤에 네. 정말 엄청 큰 따봉이 있습니다.
1: 따봉.
0: 엄지 손가락이 있는데 네. 정말 좀 되게 거대한 작품 같아요.
1: 이 작품은 세자르 발다치니가 청동으로 조각한 엄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인체 특정 부위를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네. 조각하는 걸로 유명하신데요. 정말 프랑스에서 사랑받는 프랑스의 국보급 작가예요. 세자르상이라고 있는데요. 아. 그게 프랑스의 아카데미상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오. 근데 그 트로피를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 그만큼 프랑스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는 거죠. 예전에는 뭐 깎거나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조각하는 게 이제 전통 조소였잖아요.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보 레알리즘이라고 해서 약간 그 쇠 같은 거를 뭐 붙이거나 용접하거나 재조립하고 구축해서 오브제적인 조각? 그런 걸로 해서 매우 이제 실험적인 조각을 하셨던 분이에요.
0: 저는 어떤 걸 느꼈냐면요. 이걸 네. 보면서 우리나라의 서울올림픽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번쩍번쩍 빛나면서 젊은 엄지손가락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나이가 좀 든 세월을 한번 다녀간 그런 느낌.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청동이 오래되면 네. 저런 식의 칼라로 부식이 되면서 네. 또 그것만의 오묘한 그 색을 자아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위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면서도 네. 이렇게 큰 대작을 완성하셨대요.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지 않으세요?
0: 그렇네요. 더 대단하네요. 진짜 따봉.

올림픽 공원이 생긴 지 35년이 넘었잖아요. 네. 이게 그 시대에 조금 유행했던 작업들? 그리고 이게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조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0: 오, 야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하네.
1: 이 작품은 알제리 작가 모아 나마라가 이제 만든 대화라는 작품이에요.
0: 대화요?
1: 예. 아. 1987년 50일간 한국에 머물면서 이 거대한 화강암을 깎아서 조각한 거죠.

0: 여기에는 신화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네. 이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 둘이 사이가 몹시 안 좋고 맨날 싸우고 대화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자 신이 분노해서 이들의 눈을 빼앗았대요.
1: 예. 너무 무서워요.
0: 예. 그래서 너희는 평생 붙어서 대화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1: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갈등과 그런 분쟁이 있을 때는
0: 대화를 해라. 예. 올림픽 정신이 네. 뭐예요? 올림픽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예, 세계 평화를 이루자 그렇죠. 하는 게 올림픽 정신 아니겠어요?
1: 맞죠.
0: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다르고 또 정치적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네. 서로 소통하면서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조형물이에요.
1: 아, 이 올림픽 정신 그리고 올림픽 공원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각상이네요. 네.

0: 사실 저는 네. 올림픽 공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그리고 조형물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이 평화의 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예. 저는 이 분을 딱 보면은 뭔가 좀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들어요.
1: 그렇죠. 왠지 비상하고 상승하는 듯한 느낌.
0: 네, 딱 이렇게 이런 느낌. 네.
1: 이게 우리나라 1세대 건축가 김중옥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김중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 건축의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통과 현대를 잘 어우러지게 해서 건축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0: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오늘 지금 올림픽 공원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도 보고 평화의 문도 보고 했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작가님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네. 궁금하거든요.
1: 우리가 많은 작품들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반적인 조각에 대한 흐름을 좀 설명해 주실 작가님을 모실 거예요.
0: 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작가님.
3: 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조각가인데요. 공교롭게 여기가 88 올림픽 조각공원이잖아요. 그 해부터 작품을 발표를 해서 30여 년간 마치 이 조각공원의 역사하고 비슷한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성함도?
1: 박태동.
2: 박태동 작가님.
4: 야, 태동하셨다.
2: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교수님이나 친분이 또 있으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1: 그렇죠. 동문이고. 오! 우리 선생님이 제 좀 후배시죠.
4: 조교하고 계셨을 거예요. 예.
1: 입학을 했어요.
2: 저는 이렇게 되게 교수님의 모습만 봐서 그런데 네.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어떤
1: 학교 다닐 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네. 아름다운 교수님이 네. 1, 2학년 때는 귀여운 여학생이었겠죠.
4: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작품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들을 다 보셨을 거란 말이죠.
1: 네.
4: 그 흐름이 어떻게 트렌드가 이렇게 지나왔는지 네. 그거를 좀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1: 88 올림픽 조각공원이라는 것은 꽤 희망찬 주제로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도 우울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한 바퀴 돌아보셔서 알겠지만 한 절반 이상은 뭔지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2: 예, 예.
1: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의 형태를 네. 빌어서 온 거는 쉽죠.
2: 네.
1: 근데 이제 예술가들은 또 다른

0: 그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주 조금 공부를 하면은 그 공부? 관심을 갖고 알다 보면은 금방 그 언어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트렌드라는 것은 조각의 기법이나 기술이 변함에 따라서도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시대 상황에 제일 민감하죠. 6.25 동란 이후에도 현대미술의 변화가 있었고, 또 가까운 예로는 군사정권에 한거로 나온 표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밝거나 명랑하지만은 않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잖아요. 이제 그 선진국으로 발달하면서 작품도 밝아지고 그 더 반짝거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많은 유명인들도 쉽게 그림을 그려요. 예전에는 못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인들이 그리는 그림도 추상을 해요. 그러니까 쉬워진 거죠.
1: 그림 자체가, 그림 그리고 예술이 조금 쉬워졌다.
0: 네.
1: 추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 좀 요거를 좀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0: 우선은 네. 그냥 추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보고 멋지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에서만 끝난다면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관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는 추상 미술에 관심이 생기면
1: 네네.
0: 아주 조금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책을 본다든지, 요즘에는 뭐 그 인터넷 상에서도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네. 보기가 쉬워요. 혹은 도슨트라고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1: 네네.
0: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설명만 들어서는 거기서는 끄떡거리지만 돌아서서 몰라요.
1: 그렇죠.
0: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해 못해도 돼요. 어떤 작품을 봤더니 참 이쁜 빨강색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감상해서 행복했으면 그분은 된 거죠. 그분이 뭐 조각을 해야 될 사람도 아니고
1: 네.
0: 그냥 그 작품을 다 이해해야 되는 거는 그건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1: 그러니까
0: 여긴 참 빨갛군 하고 기분 좋게 나가면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죠.
2: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여회 넘는 개인전과 300회가 넘는 이렇게 뭐 단체전과 기획전들을 네. 하셨어요. 굉장히 네.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요즘은 잼스톤 시리즈라는 네. 작업을 하시거든요.
0: 네.

0: 잼스톤 시리즈라는 것은 지금 한 지 벌써 한 14, 15년 됐어요. 보석 그러면은 주얼이고, 네. 원석을 잼스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 네.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것. 근데 그걸 물질적인 부분으로 가면은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는 보석이라는 게 있을 때, 그러면 또 그 보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석은 다른 생명체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손톱보다도 작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가치를 매기고 그걸 때문에 사람이 막 죽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럴 지경이란 말이죠. 그럼 그게 정말 귀한 게 보석인가? 그것과 인간 관계는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다가 좀 아름다우면서도 생각을 할 만한 것을 표현해보자 하고 해서 나온 게 잼스톤 시리즈이고요.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1: 작가님 작품도 트렌드에 맞춰서 네네.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수 맞아요. 있을 만한 잼스톤.
0: 아, 네. 그걸 고려한 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듣게끔 어떻게 보면 유인책을 아름다운 멜로디를 넣은 거죠.
2: 맞아요.
0: 그래서 네. 내 가사를 들어라.
1: 관심을 갖고 내 얘기를 들어줘.
2: 그럼 작가님 작품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이걸 조금 더 요걸 좀 잘 봐줬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입니다. 네,
0: 그거는 네. 결국에는 제목을 보고 열린 마음으로 감상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1: 물어봐라.
0: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는 네네. 거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네네.
1: 그래서 추상 미술이 어려운 게 아닐까요?
0: 안 어려워요. 관심을 주면 안 어려워요.
2: 작가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정말 가슴에 좀 와닿았던 게 그걸 보고 빨간색이라는 느낌, 그게 기본적이면 그게 다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으로 오셔가지고 혹시 막 200개가 넘는 그런 작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 봤을 때 끌리는 작품 있을 거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거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가시는 그런 시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네,
1: 사람의 네. 인연처럼 나와 내 눈을 끌고 나와 인연이 있는 작품.
2: 네. 네. 그런 작품 분명히 하나씩 있을 거니까 와가지고 이제 작품도 감상하시고 여유를 즐기다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The Koguryo monk Ado Hwasang, who made a long journey to transmit Buddhism. Reached Kangwado Island and established a temple inside Samnangsong Fortress that was said to have been built by the three sons of the legendary Gojoseon founder, Tangun. Cheondeungsa Temple was built in 381 and became the guardian temple of the Goryeo royal court, which had moved the capital to resist the Mongol invasion. The temple also protected the archives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the hostile French and United States expeditions to Korea, the temple was a shelter for both the Korean soldiers defending Kangwa from the invaders and the commoners who feared for their lives. The monks of Cheondeungsa Temple and Buddhist followers were committed to preserving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their country, and it ultimately helped them persevere. Cheondeungsa Temple is one of the foremost temples in Korea and draws many locals and even foreign tourists all year round. In particular, the temple's Daeungjeon Hall is famous for the legend associated with the nude female figures supporting the roof rafters. Today, the traditional paintwork in Daeungjeon Hall is undergoing inspections. Daeungjeon Hall was rebuilt in 1621 after a fire and boasts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It is considered to be the finest display of architecture from the mid-Joseon period. It is also designated as a state treasure.
1: 네.
0: An X-ray fluorescence analyzer, electron microscope, and other advanced equipment are used to check every part of Daeungjeon Hall that was either concealed behind paper lanterns or too high to be seen from below.
2: 왜 이렇게 높게 나오죠? XR 액터라고 이게 알로드림마다 성능이 나와요, 원소로. 그러면은 아, 얘네 LP가 나왔으니까 벡터를 썼겠구나. 그래서 추측을 해서 나중에 이거를 똑같이 저희가 그릴 때 그 나온 성분 그대로의 알료를 써야 돼요.
3: 단천 같은 경우도 벽화 같은 경우도 공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왕실 발언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사찰에서 나타나지 공황은 주로 궁궐 단층의 운영이잖아요.
4: 그렇죠. 네.
3: 그래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각으로 다 해서 굉장히 잘 남아 있고
4: 그런 것도 꽤 많네요.
3: 예, 네, 굉장히
4: 다른 데서
3: 그런 없어요, 거보다. 없어요, 그렇죠.
4: 이 정도는 안 됐다. 네. 옷도 다양하네.
3: 네.
0: Over the course of the inspection, the team comes across old writings.
4: 아, 여기 코벽이요?
3: 코벽도 그렇고 네. 부재 곳곳에 차이가 낙선자라는데 사람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5: 있어요. 병인영류 때 이제 전쟁 나가기 전에 그 전쟁에 참전했던 조선군들 병사들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서 그사이 돌아오라고
3: 출전 가기 전에 의식처럼
5: 이거는 1866년
3: 그래서 그 인물의 그 인물들의 그 이름만 그것도 잘 찾아내도 비교해 보면은 되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0: Master artisans had made these wooden sculptures and traditional paintwork with dedication. Unknown names inscribed here like graffiti. What is the backstory behind these inscriptions? The inspection team continue with their work to record the paintwork that will help them restore it to its original state. State-of-the-art technology is deployed at this site. They analyze the pigment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the surface and map the building using handheld 3D scanners. Patterns invisible to the human eye are scanned with infrared and ultraviolet emitting devices. Tracing the paintings on the pillars by hand requires skill and is carried out during the inspections.
6: Zhondengsa 대웅전은 1621년에 재건이 되면서 그때 단청도 함께 조성이 됐습니다. 근데 외부 단청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다시 조성이 됐는데 내부에는 대웅전이 중건될 당시의 단청이 현재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단청의 경우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조성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전등사 대웅전 단청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단청과 그 후기 단청을 잇는 그 과도기적인 양식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청이 지금 잘 남아있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0: 시 오브 피스 앤 세레니티, 전등사 temple is famous for its temple stay program. But inside Daeungjeon Hall, the team is busy at work. The meticulous work they are doing in checking every detail is akin to the spirit of the master artisans who made these intricate engravings. After removing the scaffolding, the ceiling is revealed to show the traditional paintwork and decorations. You only see as much as you know, and you love as much as what you can see, is a fitting quote for this scene. There is the main frame of the building and wooden reinforcements that by connecting the pillars and eaves together provide structural integrity. Then you have the ceiling. Once the inspections are all over, work resumes in documenting Daeungjeon Hall in its entirety.
2: 여기서는 컬러로는 확인이 불가능해요, 육안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옮겨서 색깔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선명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뭐 안 나온 사각지대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이제 그런 정도를 체크하는 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0: For Buddhist followers, the temple hall is where the statue of Buddha is enshrined and thus demands deep reverence. These exquisite carvings and traditional paintwork were neglected and went unnoticed for years. The fact that they are still intact after 400 odd years is remarkable.
6: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의 안녕을 비는 그런 원당 사찰로서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청에서도 궁궐 단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부 그 반자 쪽을 보면은 왕과 세자의 그 안녕을 기원하는 축소문 보이기도 하고요. 봉황 조각 같은 것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웅전이 그 원당 단청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Testament to the close ties between Chundungsa Temple and the royal family, K King Yeongjo of Joseon bestowed a plaque to the temple that bore his handwriting. So such graffiti-like doodles found in the esteemed temple was a mystery to the monks.
7: 뭐 그래서 저런 데도 한자를 썼다니.
8: 네 맞습니다.
7: 그럼 전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미리 어떤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0: Was there a reason for defacing a Buddhist temple?
9: 뭐 불당을 지키고 사는 스님 입장에서 아무리 뭐 조선 시대 배불 정책을 쳤다 하지만 그 왕의 어떤 그 원당 사찰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의미한 낙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항상 지금 그 어떤 의미일까 뭐 하나의 화두 같은 의미로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집성천을 중심으로 실제 그 인물들이 존재를 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이라 조만간 뭐 연구 결과는 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등사 대웅전과 약사전에만 있는 어떤 독특한 양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The tachi or canopy in Taeyongjeon Hall is deemed as the pinnacle of Joseon craftsmanship. Chundungsa Temple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are not found in other temples.
10: 제가 이 장식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깥에 나부상 있잖아요. 다른 데서 그런 장식을 넣지 않거든요. 근데 이건 나우상은 아마 초창부터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나우상을 장식한 거 보면 이 안에 장식도 그 정도 같이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바닷가 사찰들의 시주나 이런 그 불구 그 뭐냐 이 불사가 굉장히 더 크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부분이 바닷가에서 잘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경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사찰에서 어떤 걸 대는 게 아니라 어떤 불사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는 육지에서는 쌀 팔아고는 그만큼이 안 됩니다. 아, 네. 바닷가에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부상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상입니다. 그 보통은 이 건축에서는 나부상 있는 자리에 추녀를 바치는 다른 부재가 그냥 들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부재. 아 뭔가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그 이 생각을 많이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제가 생각하는 그때 그 장인은 자신의 실력을 진짜 뽐내고 싶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것이 양식이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건데 자기의 그 기술과 조각 수법이나 이런 게 자신이 있지 않고서는 저 정도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전등사 대웅전이 그 정도로 그때 어떤 이 재력적인 부분이 한 번에 누군가든 이렇게 불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재력과 기술이 집약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After Buddhism was transmitted to Korea, along with the construction of Chundungsa Temple, the Dharma teachings of Buddha have enlightened transmigrators and continue to spread around the world. Even to this day,

0: In the silent space, the staff at the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Temple Cultural Heritage concentrate on analyzing and restoring the traditional paintwork that adorns Taeyongjeon Hall. Based on the visual data from the measuring instrument,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colored patterns begins. The fading colors of the traditional paintwork are restored to their original vibrant colo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their research, monks from Cheondeungsa Temple visit the research lab.
1: 이제 단청 기록화 결과물들이 다 나왔어요, 스님. 대웅전 내부와 외부는 전혀 다른 단청입니다. 실제로 이제 외부 단청은 100년 이상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들이치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내부 단청은 거의 100% 정도가 그 중건됐던 1623년대 당시에 그 단청 문양들인 것 같아요. 전등사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리장에 이렇게 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회화적으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도식화된 문양이 아니라 이렇게 도리는 이렇게 동그랗고 장현이 이렇게 일자면이니까 이렇게 일자 평면이 아니거든요. 입체면에다가 바로 이 난도를 다 그렸다는 게 정말 특이한 점이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난도가 다 또 다르게 만들어져 있고 이 난도는 너무 자유롭잖아요. 스케치를 막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딱 재현한 작품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세 자체도 되게 좀 약간 해학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0: Following the viewing of a restored Buddhist painting, a report on Taeyongjeon Hall ornaments is shown. On the computer, engravings are digitally rendered in 3D.
1: 이 공원 자체도 지금 여기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 끼워서 이제 그 받치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 나중에 후대에 이렇게 이런 조각들을 또 추가해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2: 이 부분이 끼워져 있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3: 여기가
4: 요 날개하고 요 꽃이 다 분리가
1: 여기서 이제 이 위에 이제 건물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에 추가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그 장식적인 부재는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인 역할과 장식적인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다
2: 그 나무상에 만든 그 시기와 이거 시기와 같소?
1: 그렇죠. 내부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 정도의 어떤 이 조각 기술은 이제 나무상 정도는 이제 세 발이 핀 거죠. 내부에 이렇게까지 이런 나무를 또 목수가 또 구해야 되잖아요, 스님.
2: 그렇죠.
1: 어떤 내가 구해와서 또 이걸 이렇게 재현하겠다. 용의 모습도 다 하나하나 틀리게 만들겠다. 이랬을 때는 이 갖고 있는 솜씨가 거의 대목 수준이 아니라 소목 수준까지 같이 갖고 있는 제일 훌륭한 질문이 아셨지 않나 싶습니다.
2: 전당 경지 있는 사람.
1: 예. 전등사를 여러 차례 갔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법당에 보면 이제 등에 가려져서 이제 그 위에 구조들이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 비계 설치하고 위에 올라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보통 사찰들의 이제 한 1600년대 이때 이 사찰들은 이제 임진왜란 때 다 건물들이 불타고 새로 짓고 중건을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조각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건물을 만드는데 초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중건들을 했고 재건들을 했거든요. 이 전등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재의 크기뿐만 아니라 너무 화려해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고 저는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야, 이게 세상에 이럴 수도 있구나. 충량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가구 부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끝에만 이제 용 조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이 휘어진 나무들을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그걸 다 하나하나 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그 이 전등사 대웅보전이 갖고 있는 어떤 숨어 있는 가치를 찾아냈다. 이런 부분에서 되게 환희심이 들고 되게 즐거웠습니다, 일하는 내내.
0: At Cheondeungsa Temple, the lantern of Buddha's Dharma has been passed down from master to disciple. Restoration work commenced to restore the exterior of Taeyongjeon Hall, the centerpiece of the temple, to its original state. The foundation and stairs were restored, and old records were cross-checked when repairing the windows. A big change was the removal of the middle stairs to return it to its original form. Side stairs were added accordingly. An advisory committee consulted on the project while a 1909 photograph and old records were taken into account as well. In the same way a rising sun makes the darkness recede, the unseeing of the transmigrator will be lifted before the light of Buddha's wisdom. It is the monks who transmit the sacred Dharma of the Buddha to the transmigrator and protect the great sanctuary of the Buddha. To head monk Yeong of Chundungsa Temple, Daeungjeon Hall holds a special significance.
3: 대웅전을 이렇게 보면 작으면서도 웅장한 느낌이 당당한 대웅전의 모습이어서 아 정말로 천년 고찰의 전등사의 대웅전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국보급의 그 당당함과 웅장함이 있는 대웅전이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from Indonesia, Bank of Taiwan, Mutiara Hairani. Welcome. When I came to Indonesia, I watched Korean drama. Then I came to Korea to study in Korea.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거웠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I'm Live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더 좋은 음질로 노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노래 더 잘 부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오늘 더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첫 곡은 동그라미였고요. 다음 곡은 뭔가 조금 더 제 노래 기준 굉장히 산뜻하고 조금 통통 튀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노력이라는 곡입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I'm Live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I'm Live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국악콘서트판에서는 우리의 장단이나 가락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하모니카의 국악적인 요소를 담아서 자신만의 한국음악을 만들고 있는 박종성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박종성 씨는 국내 최초로 클래식 하모니카를 전공했다고 하고요. 하모니카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특히 오늘 무대에서는 하모니카로 산조를 연주해 준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종성 씨의 하모니카 산조 열림 함께 만나보시죠.

0: 하모니카의 감성적인 호흡과 음색으로 산조를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하모니카 산조를 들려주신 박종성 씨를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종성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산조를 하모니카로 연주를 해주신 건데 네. 이게 2009년에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었는데요. 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라는 곳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국악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하모니카로 산조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참가할 생각을 보통 안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수업을 해금 연주하시는 강은일 교수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셨었는데 수업을 제가 다 들으면서 처음에는 국악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원래 알던 서양 음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던지고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국악을 제가 아는 서양 음악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서양 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악의 매력이 좀 확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와중에 이 대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0: 강은일 교수님께서.
1: 네, 그래서 대회 마감까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악기와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악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 산조가 독주곡이라고 하길래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독주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산조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0: 야, 정말 특이합니다. 이제 대회는 그때 그렇게 해서 독주로 참여를 하셨지만 지금은 이 하모니카와 다른 국악기가 함께하는 음악도 선보이고 계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가야금과 협주를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 그 당시에 이제 강은일 교수님과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하게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냥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라면 뭐 거기에 장단도 있어야 되고 뭐 토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내가 연주한다면 내가 연주하는 것도 국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악에 대한 좀 애착도 가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대회 이후로는 이제 제가 혼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장구 뭐 이런 다른 악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음악에 가깝게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앙상블도 만들어 보고 다른 국악기랑 협연을 한다거나 뭐 국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이어오게 됐습니다.
0: 그래서 계속 국악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박종성 씨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국악 전에도 하모니카를 전공한다는 것 자체도 최초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1: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었어서 이제 하모니카를 쭉 배워오다가 이제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하모니카를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곡 공부를 하면 연주 활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클래식 작곡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작곡과 입시를 준비하다가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과에 그런 뭐 관현 국악기라고 해서 다른 솔로 악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모니카로 연주 전공을 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도 있고요. 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독주 연주자로서 우승한 것은 제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0: 한국인으로?
1: 네네.
0: 하모니카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 매력을 누구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알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제가 소개했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런 거를 꼭 전공도 해야 되냐 아니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아무래도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좀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서랍 속에 뭐 오랫동안 묵혀 있을 것만 같고, 또이 노을을 등지고 옆집 오빠가 불어주는 고향의 봄, 이런 악기라는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런 걸좀 깨야 되겠다라는 오기로 연주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 그만큼 하모니카가 친숙한 악기이고 또
0: 친숙하죠.
1: 누구에게나 좀 추억 속에 있는 악기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전혀 그게 뭐 기분 나쁘진 않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모니카도 이렇게 뭐 클래식이나 혹은 재즈, 또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국악, 여러 가지 음악에도 어울리게 변신할 수 있는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악기라는 거를 제 연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0: 아우, 네. 다음 무대에서는 미녀 세아 세아를 들려주실 텐데, 이 연주에서도 국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나요?
1: 네, 아무래도 제가 서양 음악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성 진행이나 선율은 서양 음악에서 차용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국악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단의 느낌이나 혹은 농음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 곡에 담겨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악적인 요소들을 제가 표현하는 것들을 봐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잘
1: 감사합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씨 연주입니다. 새야 새야.

0: 와, 아, 이거 다 건강 식품이네. My friends, this is another very very Korean treasures. These are all medicinal herbs. 오, 이거 인삼, 진생? But I never seen so small and with the leaves attached on. 사장님.
1: 예, 안녕하십니까.
0: 와, 여기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이렇게 이런 건강식품 한 번에 이거 처음 봐요. 이거 인삼인 것 같아요.
1: 인삼네?
0: 이거 인삼이에요.
1: 이제 인삼은 밭에서 이제 키우는 게 인삼이고, 예. 이거는 이제 산에서 키우는 산양삼. 한 개 드셔보시겠습니까?
0: 오, 오, 진짜로?
1: 예, 한 개 드셔보십시오.
0: 와, 오늘 진짜. 제가... 아, 이렇게?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먹어도
1: 돼요? 전체로, 전체 다 드셔야 돼요. 입줄기. 아,
0: 입, 꽃, 뿌리 다 먹을 수 있어요?
1: 네, 전체 다.
0: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저는 한국 전국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특산물이랑 전통주 이거 발견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전통주 있을까요?
1: 그 어린 솔잎으로 만든 솔송주가 있는데 함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0: 아, 진짜?
1: 예, 어린 솔잎.
0: 아, 그러면 사장님, 산삼 외에 다른 특산물 뭔가요? 여기 지역에?
1: 우리 함양에는 양파.
0: 양파?
1: 예,
0: 또 오, 양파?
1: 이제 흑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0: 그러면 전 지금 장 보러 가고 그다음에 바로 그런 양조장 방문할 거예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1: 우리 시장 구경 많이 하십시오. 오, 네.
0: 헐, 함양 베리 베리 페이머스 오니언. So many. 오, 너무 맛있어 보이네. 어?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어서 오세요.
0: 양파 진짜 많아요.
2: 예.
0: 진짜 많아요. 혹시 여기 함양 유명한 양파인가요?
2: 양파입니다. 당도도 좋고요. 맛이 최고예요.
0: 그러면 오늘 무조건 맛있는 함양 양파로 이렇게 요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5kg.
2: 5kg씩으로 나눠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도와드릴까요?
2: 네, 도와주세요.
0: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우리 같이.
2: 예.
0: 오, 이거.
2: 더 넣으셔야 돼요.
0: 이렇게?
2: 네, 그 정도.
0: 이렇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5kg. My friends. I found Hamyang famous onions, and they look amazing. Look at this. It looks like a big apple, juicy big apple. I can't wait to make delicious yori, delicious recipe with this. Now I only have to go and find the famous hukdaeji. 오, 지리산 흑돼지 찾았다. 여기 지리산 특별한 유명한 네. 흑돼지죠?
2: 네네. 지리산은 산이 높고 아. 공기가 맑고 그러니까 여기서 자란 고기는 월등하게 맛이 있거든요.
0: 근데 혹시 어떤 부위 추천해 주시겠어요?
2: 요거 오겹이에요.
0: 아, 오겹. 아, 오겹. 이거, 아, 오겹.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2: 네, 오겹.
0: 아, 오겹. 네. 맞아요. My friends, 삼겹살. You know what does it mean? 삼겹살 is the pork belly, and 삼겹살 means 삼, three, 겹, layers, and 살 means meat. So it's a meat with three layers. But this case is 오겹살. So it has five layers. This.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

0: 다녀오시니까 선생님.
1: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환영합니다.
0: 함양 역사에 담긴 설손주를 만나러 왔습니다. 설손주는 어떤 술이에요?
1: 설손주는 이제 발효주인데, 발효를 시키는데 네. 저희가 이게 함양에서 나는 쌀,
0: 쌀?
1: 좋은 쌀, 그다음에 누룩.
0: 밀로 만드는?
1: 네, 밀로. 그다음에 이 송순, 그다음에 이게 솔잎.
0: 이거 순이에요? 그 잎으로 솔잎 빼기 전에?
1: 예.
0: 아, 진짜 순진.
1: 네, 네. 향이죠. 네,
0: 순이
1: 네.
0: 향이 네. 많이 나요.
1: 굉장히 오, 좀 이, 건강한 이, 향이죠.
0: 네, 네. 이것도 아, 그 숲에 있는 네, 것처럼.
1: 맞아, 네, 맞아요.
0: 막 진짜 네, 똑같은 네, 향이에요. 네. 와,
2: my friends,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ve never tried a liquor made with pine needles. Not just the pine needles, but also the bud, the sprouts before becoming the pine needles.
0: 오, 선생님,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1: 네, 네, 재밌죠. 네.
0: 어, 그러면 이거 만들고 네. 그다음에 이거 솔송주죠.
1: 예, 예, 이거 한번 맛보십시오.
0: 와, 숲의 냄새, 숲의 향이 맡아보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올라와요.
1: 잘 넘어가죠.
2: 너무 좋아요.
0: 그리고 그런 누룩의 쌀 네. 고소함 네. 느껴지면서 팍 그럼 진짜 상쾌한 솔잎의 향이 이렇게 네. 확 튀어나와요.
1: 네.
0: 와. 오,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1: 이제 이렇게 다 재료를 섞어 발효시켜서 정류한 술이에요. 이것도 한번 맛보시겠어요?
0: 아유, 예술이에요. 예술.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 명인님.
1: 감사합니다.
0: 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1: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정류 내리는 걸 가서 한번 보시겠어요?
0: 오, 진짜? 예, 그 전통적인 예, 만드는
1: 예,
0: 법?
1: 예, 소주꼬리에.
0: 와, 이거 전통적인.
1: 네, 소주꼬리인데 여기다가 재료 세 개 발효시킨 걸 여기 솥에다 넣어요. 그다음에 네. 소주꼬리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여기다 찬물을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류시킨 게 냉각이 돼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0: 바로 김이 네. 올라가서 바로 그 찬물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네. 액체돼요.
1: 네.
0: 오, 시음할 수 있어요? 원주?
1: 예, 네, 원주.
0: 원주 바로?
1: 예. 네.
0: My friends, this is a very, very traditional way to do the distillation in Korea. Look at this. This looks like being 500 years ago, they were doing the same way. Oh, I'm so excited. Now I have to try just a little bit, otherwise I can.
1: 조금만 드세요.
0: 와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진짜 이런 향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느껴질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맛봐서 어느 정도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시장에서 진짜 함양의 맛있는 특산물 사서 이제 그런 특산물이랑 잘 어울리는 요리 저는 만들고 싶어요. 혹시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이거
0: 보여드릴까요?
1: 네,
0: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그 맛있는 함양의 특산물 보여드리고 싶어요.
1: 오, 네. 오, 이 양파가 정말 이게 함양에는 딱에 게르마늄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최고예요, 최고.
0: 저는 네. 그런 아이디어 있어요. 양파로
1: 네.
0: 장아찌.
1: 네네네.
0: 장아찌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만 솔손주,
1: 네.
0: 그 원래 소주
1: 네.
0: 들어가서.
1: 네네네.
0: 그래. 그러면 저는 소주 대신
2: 솔손주.
0: 예? 네?
1: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오, 최고 최고. 이야. 예.
0: 너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 양파.
1: 예. 네.
0: 그리고 다른 함양 특산물.
1: 네.
0: 바로
1: 오.
0: 예. 흑돼지.
1: 예, 예. 베리베리.
0: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베리베리.
1: 정말 최고로 좋은 걸 고르셨네요.
0: 그래서 같이 올리기 위해서
1: 네.
0: 이거 그냥 수육
1: 네네 네,
0: 이렇게 네. 삶아서
1: 네.
0: 아마 그런 삶은 물에
1: 네.
0: 조금 네. 넣으면 어때요?
1: 솔선주
0: 네, 솔선주
1: 예,
0: 조금
1: 예, 예, 예.
0: 그리고 혹시 그런 아까 보여줬던 솔잎
1: 네.
0: 조금 주시겠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산물물의 월계 수입 대신에
1: 네.
0: 그런 역할.
1: 아, 최고.
0: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디?
1: 우리 집에서 가실 수 있어요.
0: 진짜?
1: 네. 네. 어? 제가 안 나갈 때
0: 집에 댁에서?
1: 우리 집에.
0: 오,
1: 가실까요?
0: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네.
2: I'm going to cook in her house. So nice.
0: This is the time. This is the time of cooking. And I think that since I was born, I've never had the chance to cook in such a magical and beautiful place. Look at this. And today, I'm also very, very lucky because I can use this simple but very precious ingredients. The hukdaeji and then yampa, the onion. With this one, I will make suyuk, boiled meat. Simple but delicious recipe. And then I will make jangachi, pickles in Korea. Let's start with the suyuk. It will take a little bit of time, so I will just prepare the water and then leave it here for 1 hour. So first, I have to prepare some nice vegetable, yampa. I just have to chop it and just throw it in. And then spring onion. Now garlic cloves, just cut in half like this. And then a little bit of ginger to give freshness. And then we need kan, we need the seasoning. And in Korea, when you do suyuk, of course, is doenjang, very, very delicious. This is going to give saltiness and gamjilmat. You just melt it like this. And then right before I saw these very aromatic and fresh pine needles. So let's put some of this inside. Wow, so cool. And then I need some kind of sul, some kind of liquor. Today I have sosonju. So why not put it inside so later this aroma will get into the meat and when I will taste together with this, oh, it's gonna explode in the mouth. It's gonna marry again inside our mouth. So that's great. Let's put sosonju. And ready for putting this delicious, beautiful meat inside. Okay, now let's do the second recipe, jangachi. Very traditional Korean way to make pickles, especially with yampa, with onion, is common in Korea. I can keep the bottom here to keep all the layers tight together.

0: 어디 계세요?
1: 이제 드디어 여기 함양 한상으로 맛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2: 아,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 감사합니다.
3: 저는
2: 그리고 영광입니다.
3: 저는 영광이에요. 특히 여기서 이거 선생님의 이렇게 예쁜 진짜 아름다운 한옥 집을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 자. 건배.
3: 건배.
1: 이제 입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2: 네.
1: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달콤한 맛, 그리고 살짝 새콤한 맛,
2: 네.
1: 그리고 여기 상쾌하고 이거 상큼한 맛이랑 너무
2: 정말 맛있어요.
1: 역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육. 네. 수육 안에 끓이는 물에 저는 소순주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거 지금 먹는 양념에 바로 조금 소순주 넣었어요.
2: 네.
1: 제 생각에는 이거 다 같이 이렇게 삼합인 것처럼
2: 네.
1: 먹으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이거 먼저 찍고 그다음에 여기 삼순주에 그다음에 장아찌도 같이 이렇게 와우! 담백하고 네. 맛있는 삶인 것 같아요.
2: 고소하고 쫄깃하고
1: 소리 너무너무 좋아요.
2: 입안이 개운해요.
1: 네. 그리고 진짜 은은하게 그런 순진,
2: 네.
1: 순진 뒷맛 이거 은근히 올라와요. 맞죠?
2: 그렇죠.
1: 진짜 입안에 쑥인 것 같아요 지금.
2: 한 잔 더 드릴까요?
1: 네. Why not? My friends also. Tin, this is. Very, very special liquor. It really, really connected with the story of this place. And here today, again, I'm so happy and I'm so proud that I could bring in one table the spirit of Hamyang. Today, I feel that I'm traveling in the past and I'm feeling the real Korean history. Let's meet another time for getting even deeper and further in Korean history and Korean jeomdeonju history, the traditional liquor. Bye-bye.
2: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1: And also I get to know this very, very lovely person. I will go back to Seoul full of happiness today.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tching this. Ciao, bye-bye.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열반에서 이곳에선 부처님이 계신 극락의 세계가 열립니다. 신라인들은 이 작은 공간에 완벽한 종교적 이상과 예술적 경지를 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공간에는 사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거대한 문명의 파동과 세계사의 숨결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석굴암은 혼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인도에서 시작되었고 그 구조는 서역과 중국에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조용히 완성되었습니다. 석굴암은 긴 복도를 지나면 둥근 방이 열립니다. 이곳을 주실이라 부르죠. 둥근 돔 구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하늘과 우주를 상징합니다. 이 구조의 영감은 멀리 서역에서 왔습니다. 바미안 석굴을 비롯한 서역 석굴에는 돔 구조 전통이 있었습니다. 신라인들은 그 원리를 받아들여 자신들만의 완벽한 돔 공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주실의 중심에는 본전불이 앉아 있습니다. 높이 3m가 넘는 이 거대한 불상. 미소와 표정 온화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인간적인 온기를 담은 얼굴. 석굴암 본전불은 부처님이 부타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의 모습을 당나라의 원숙한 조형미로 완성한 걸작입니다. 석굴암 본전불은 인도 간다라 미술과 당나라의 사실성을 동시에 품은 신라식 불상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굴암 벽면에는 다양한 보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눈길을 끄는 건 이 11면 관음상입니다. 11면 관음상은 머리 위에 여러 개의 얼굴이 얹혀 있어 세상의 고통을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세상에서 고통받는 일을 놓치지 않고 위에서는 부처님의 지혜로 돕겠다는 뜻을 품고 있죠. 그런데 자비만으로 불국토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살 곁에는 법을 지키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석굴암의 금강 역사는 근육이 도드라진 체격, 강렬한 눈빛, 그리고 마치 바람을 가르듯 날렵한 자세로 표현됩니다. 마치 이 도량을 침범하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듯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러한 금강 역사상은 용문 석굴을 비롯한 당나라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상의 사실적이고 역동적인 주목 표현은 용문 석굴 금강 역사상과 닮아 있습니다. 그 다음 본전부를 한 겹 더 둘러싸는 네 명의 장수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키는 이 신들은 각기 무기를 들고 발 아래 악기를 밟으며 세상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사천왕 옆에는 용신, 간다르바 같은 인도의 신들이 부처님을 호위합니다. 이들을 팔부신중이라고 합니다. 천년을 넘어 지금까지 이곳은 흔들리지 않는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석굴암, 인류가 꿈꿔온 완전한 세계,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0: It is a co-production between Korea and Denmark. Dane Frederik Sørberg directed and co-wrote the screenplay, along with Sharon Choi, who is known for having worked as director Bong Joon-ho's translator. Actress Kim Min-ha plays the lead, while actresses Kim Joo-ryung and An So-hyun leave strong impressions.
1: 조혜선 씨 맞습니까?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3: 가장 막막했던 순간들에 엄마가 해주셨던 말을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독사처럼 살아라.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5: 이제 진짜 서울살이 시작한다.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Let's watch the movie Hana Korea together. Haesun arrives in South Korea 2 years after her initial escape from North Korea to China. She remains hypervigilant and tense during her security screening.
6: Haesun 씨, 21살이시고 고향은 양강도죠.
5: 네.
7: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시느라 힘들었겠어요.
5: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려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약값이 필요했어요.
0: Did your security verification go well?
8: 조사는 잘 끝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걸 축하드립니다. 내일 하나원으로 이동하실 거예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0: Things still feel rather unreal to her. Now, the real adjustment begins. Re-education begins in earnest.
2: 하나원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의 첫 집이 될 겁니다.
0: After a check-in process filled with a mix of nervousness and anticipation, Haesun is assigned a room and a roommate.
5: 이거 봐라.
0: Her roommate, Bomi, offers her some bubble gum. The two hope that their new life will be filled with positive moments. Like children learning to walk, they begin with learning the basics.
5: 용돈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9: 다음 분.
5: 언니는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입니까?
10: 농마국수.
5: 맛있겠다.
0: But suddenly,
11: 드디어 여기서 먹는구나. 뭔 수고해 넘어가서 만났다.
0: For reasons that are unclear, another defector attacks her ferociously. But Haesun just takes it and does not fight back.
11: 너 같은 년은 벌 받을 거야. 꼭 처벌 받으라.
0: Just what did she do in order to make her way here?
5: 저런 사람 신경 쓰지 마셔. 언니만 떳떳하면 됐지. 일 없습니다.
10: 떳떳하지 못하면.
0: Despite the past, Haesun longs to move forward.
2: 오늘부터 우리는 혜선 씨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여성분들은 주로 요리나 제과, 제빵, 미용 쪽으로 많이 가죠.
10: 직업 훈련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겠습니다.
0: She has a dream.
2: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 준비를 아주 어릴 때 시작해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10: 힘든 건 상관없습니다. 해내면 됩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0: Is it because of her sick mother? She chooses a difficult path.
12: 처음으로 도시 생활 현장 학습을 갑니다.
0: Meanwhile, Haesun goes on a field trip into the city.
12: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이 나오죠. 오늘 여러분은 이 카드로 10만 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생필품 목록에 있는 것만 사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
0: But she's at the age to care deeply about appearances. The cosmetic shop was chock full of intriguing things.
5: 혹시 입술은
12: 틴트요? 아니면 립밤?
5: 묵은 색깔로.
0: Haesun enjoyed her outing. But afterwards,
12: 영수증 이게 다예요?
5: 네.
12: 혜선 학생, 보미 학생. 한국에서는 뭐든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라요. 두 사람 5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가서 화장 치우고 오세요.
0: She had to learn about rules and responsibilities. Finally, 400 hours of education are over.
5: 열고,
0: There's still
5: 27,
0: a lot to learn.
5: 새로운 아파트에 온 걸 환영합니다.
0: But Haesun gets assigned to new home.
1: 여기가 이래도 서울에서 꽤 큰 편이에요. 그리고
0: And also receives a cell phone.
1: 이게 최신 기종은 아닌데 연락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0: She's prepared to face her future.
13: 거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0: But what she faces day to day is formidable. Especially study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is much tougher than she expected. Competition is heated.
5: 혹시 필기 좀 보여줄 수 있어?
14: 싫은데.
5: 어?
14: 내 왜 보여줘야 돼?
0: What's more?
5: 어머니한테 소식 전하고 싶습니다.
0: She needs money to communicate with her mom and to send her mom medicine.
15: 거품이 너무 없으면 맛없어 보이잖아요.
0: Ultimately, Haesun ends up getting a part-time job.
5: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확인해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5: 여기 뭐 몽타리 아주 다 조선족만 쓰니까.
0: Sometimes she's drained by people's preconceptions. Haesun paws on, but eventually she hits a breaking point.
14: 죄송합니다.
0: Then she faces another crossroads.
5: 엄마, 지금 보내는 돈이 꼭 잘 전달되길 바래요.
0: Will what Haesun hopes for work out? A North Korean defector's new lif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A Danish director portrays the defector's life with a calm, observational eye that lends the work a documentary-like character.
16: For me, the core of this story is a young woman with a lot of courage, a lot of resilience, and I felt compelled to tell her story. I think it's overall very interesting and relevant to look at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for freedom, what is the price that people pay that leave their home for another, and that's been our focus throughout the process.
0: Rather than focusing on the defection itself, the story focuses on the period of adjustment following defection, centering on daily life and struggles.
17: 탈북민들에 대해 생각하면은 와서 겪는 그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생활이 안착되고 남한으로 오고 첫 5년 이후에 더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에 남기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겪는 그 수많은 어려움에 남과 공유하지 못한다는 정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0: Actress Kim Min-ha, who played Haesun, is said to have heightened the level of audience immersion with her nuanced portrayal of emotions.
5: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영화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못했을 그녀의 이야기를 남한에 도착해서부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체화가 되었는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세세히 구분해 가면서 그걸 이끌어 가려고 노력했고요.
0: Actress Kim Joo-ryung played Suki, a woman who encourages Haesun.
18: 수키 역시도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인물인데 저는 수키가 그 아픔을, 상처를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상처를 안고 버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먼저 배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항상 연기하면서 겉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속으로 삼키는 것에 집중을 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Gomi, the bright, energetic friend by Haesun's side, was played by actress An So-hyun.
19: Gomi는 그때그때 다른 호흡을 내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그때그때 Gomi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 같은 걸 즉각적으로 오히려 표현하는 좀 쉬어가는 포가 되어주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는 중점에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The emotional journey of North Korean women who settle in South Korea. It is the movie Hana Korea. The character K's story highlights in Hana Korea is
4: 나는 한 손에 내 목숨을 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0: The woman who left behind a sick mother and risked her life to defect.
3: 이곳을 언젠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0: Who now faces the struggle of adjusting to a new way of life, Haesun. Actress Kim Min-ah tackled this role. Through what is called a compelling performance, she vividly portrayed anxiety, solitude, and a steadfast will.
18: 눈을 보면 연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요. 마법 같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되게 훌륭한 배우였고.
0: Follow Haesun's emotions and cheer her on. A quiet movie that resonates. It is the movie Hana Korea.

이토록 평범한 미래. 1999년 여름, 1학기 종강 파티가 끝나고 지민이 내게 자신은 곧 죽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나 역시 이런 미래를 상상하진 못했다. 어릴 때 내가 상상한 미래는 지구 멸망이나 대지진,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나 제3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것, 아니면 우주여행과 자기 부상 열차, 인공지능 등의 낙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는 것을. 1999년의 내게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김현수이고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소설을 써왔습니다. 최근에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소설집을 편했습니다.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두 편은 2014년에 쓴 소설이고요. 6편은 2020년 이후에 쓴 소설이에요. 그 2014년과 2020년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좀 큰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고요. 2020년은 뭐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이 겪었던 팬데믹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개인의 삶 속으로 어떻게 수용되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이 개인들이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삶을 그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렇게 느껴지는 소설들 인생이죠. 외적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과 뭐 친척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셨는데, 간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주로 미학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쓰는 게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전에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글이 별로 쓰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밑에 가면 가파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가파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레지던스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낭독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서점에 가봤더니 그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농사를 짓다 오신 분도 계시고 작업복 차림도 계시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소설을 쓰는데 그런 이야기라면 쓸 수 있겠다. 사람들이 각자가 미래를 전망하는데 좋은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전망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 책을 절판시키려고 했고요. 에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의 시효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판시키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여전히 독자들이 찾고 있으니 절판은 하지 말고, 정 그렇다면 한번 고치시라, 뭐 지금 시대에 맞게 라고 했어요. 글을 고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단어를 고치고 이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시 써요. 처음부터 20년 전에 30대 초반에 저를 따라 쓰는 거죠. 갑자기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힘든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30대 초반에 불안정하니까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20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안다면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각은 뭐냐면 시간을 넓게 보는 시각인 거죠. 이 책이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그 의미가 생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20년 전에 저한테는 얘기는 못하지만 20년 전에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개정판을 내봅시다 라고 해서 내게 된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이과 지망생이었고 그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려고 했던 학과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후기 시험으로 영문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내 뜻도 아니고 이 학교를 다닐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운명을 받고 싶지 않고 해서 이제 수업을 뭐 거의 안 들어가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있을 곳이 도서관밖에 없어서. 그래서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배워가면서 계속 읽었죠. 그래서 읽다가 한 6개월 정도 읽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학의 흐름은 뭐 대충 소설, 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견해가 생기면 내가 뭔가 쓰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좀 방황하던 동안 글을 썼습니다. 문학 잡지에 투고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뭐 아무튼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제가 실을 시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시인이 됐다 그 다음에 소설가가 됐어요. 야 인생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지금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이 그걸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작품들의 거의 모두 그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거죠.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어딘가는 간다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아닐 수 있는데 어쩌면 더 나은 지점일 수도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딘가는 가게 됩니다. 아, 그 번역을 하면서 그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지식이 좀 더 늘어나면 번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더 또렷하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번역하는 사람의 지식이 뭐 이 정도다 크기가 그러면 이 정도밖에는 번역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도 이 정도의 그 뭐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쓰는 글이 그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이제 물어보는 거죠. 데려와가지고 좀 고쳐줘. 그러면 이제 빌려오는 건데 그럼 고치면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고칠 수 있어요. 소설은 고칠 때마다 점점 또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라는 게 누가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누가 번역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걸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작년에 그 같이 대화를 했던 작가가 맥스 포트라는 영국 소설가인데 어머니가 그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맥스 포트가 진심으로 위로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바로 아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병원에서 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줌으로 이렇게 만난 외국 작가가 그렇게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거는 이렇게 시간과 거리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구나. 우리가 외국 작가들의 뭐
작품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좀 놀랐죠.

0: 차표를 만들었는데 그 차표 만든 사람이 에드먼슨.
1: 일단은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 예. 요즘은 이제 열차표는 이제 보기 어렵고 다 이제 요즘에 카드로 다 쓰니까요, 그죠?
0: 아니 휴대폰이죠.
2: In this changing era, it was heartwarming to reminisce about those memories.
1: 아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 역에서 열차표를 샀던 그런 모습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역장님, 제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요. 그 난춘점 가는 그 기차 열차표 있으면 빨리 좀 보내주세요. 예.
0: 아 예.
1: 아 네, 고맙습니다. 예. 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승차권 열차표. 지금은 이 남춘점 가는 이제 열차표를 이 환대에서 탈 수가 없으니 참 섭섭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2: Small Station, a name imbued with nostalgia and romance that evokes a sense of longing just thinking about it. It's a place that holds the landscapes of each person's life. It captures the scenery of the train from that time, filled with excitement as friends travel together, or a moment of respite amid the busy pace of life.
1: I'm going to go to the house.
0: 보니까 엄청 미워했는데 아, 그 뒤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지나가면 부모들 잡고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절대 아들이 안 먹어요 지금은.
2: Sometimes traveling alone by train brought such happiness. I suddenly find myself longing for those days when I could leisurely enjoy solitude.
1: 열차 타면서 이렇게 바깥 풍경 보면서.
2: And the waiting room, which served back then as a gathering place filled with warmth and connection.
1: 옛날에는 이런 나무 의자였어. 이게 하는 거지. 아, 열차가 어떻게 됐나? 시간을.
2: A place that sometimes felt like a pause in the weary routine of life. Looking at the passenger fare chart still held in 2010, I feel as if I've momentarily returned to that time. A gift-like place surrounded by dense forest. Though the trains have stopped, the layers of memories remain intact. The last station master of Hwarangdae Station, Kwon Jae-hee, fondly remembers not only this place, but also the emotions of that time. To those who visited this small station, he was always sincere in his efforts, sometimes like a father, and at times like a son, brother, or friend.
0: 예, 화랑대역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특히 이 기적소리를 들으면 제가 다시 지금 달려오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화랑대역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주는 많은 그 손님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마음이 그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2: Always a hometown in the heart. Though it may feel distant one day, he is still holding on to the memories today. Though the landscape may change quite a bit, there are always lingering sentiments of nostalgia in our daily lives. I visited an old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of Seoul that has received unwavering love from not only students for a long time, but also local residents. It's a snack shop that has quietly been

0: by the side of the community for over half a century.
1: 1971.
0: Shall we go in?
1: 안녕하세요.
0: Wow, this place confidently stands as a valuable asset to be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1: 50년 된 그런 가게. 사장님, 여기 소라 세트 하나 주세요.
2: 네.
0: As long as its history goes, this place is filled with various stories and memories from local resi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1: Oh, yeah. Yeah. Oh. Oh, this is so much. Wow. Yeah, thank you.
0: And the warm-hearted hospitality and the flavors that have been passed down for over 50 years. Let me try it now. The look of this instantly brings back memories of school days.
1: Wow. 사장님, 이 질펀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3: 이거는 할머니 때부터 있던 메뉴인데 서울여대 학생들이 할머니 그 질퍽질퍽한 냉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게 이름이 질펀이로 고착이 됐어요.
1: 아, 역사 깊은 50년 전통의 이 가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4: 예, 처음에는 저희 처 이모가
1: 네네네.
4: 그 소라 다방으로 시작해서
1: 네.
4: 소라 휴게실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식당으로 변했는데 이 변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1: 네.
4: 다방에 이제 생도들이나 학생들이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밥 좀 달라고 이렇게 시작해갖고 다방 공기가 이제 뭐 라면이 되고 라면이 비빔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 모두 변하게 된 겁니다.
1: 가게 옆에 보니까 액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4: 아, 예.
1: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또 배우 우리 최불암 선생님도 여기 오셨고 또 보니까 운동선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야 금메달 따신 분들이 상당히
4: 네.
1: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태능 선수촌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4: 네.
1: 그런 게 아닌가.
3: 저희 어머니가 룰을 만드셨는데
1: 아~
3: 여기 하도 그 선수촌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1: 예, 예.
3: 아직 우리도 여기 쓸 수 있냐 사인할 수 있냐 했을 때 네, 네. 저희 어머니가 금메달을 따야지만 여기 서명을 할 수 있다 사인을 걸 수 있다
1: 아~
3: 그래서 그때부터
1: 아무나 못 걸다
3: 네. 그래서 선수분들이 여기 사인 받으려고 사인 올리려고 금메달 따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1: 온기가 생겨갖고 내가 이 사인 여기 네. 분식집에서 내가 건다 해요.
3: 무조건 걸어야겠다.
1: 어머님이 이 분식집만의 사인의 국물을 만드셨네요.
3: 네.
1: 야, 그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좀 귀한 아주 유명인 스타분들부터 해갖고 유명한 선수 운동선수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그래 뿌듯하실 것 같은데 더 뿌듯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녀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또 3대째 이어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자기 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 가게를 도우러 나왔다가
1: 네.
4: 결국 오늘까지 눌러앉게 돼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했던 장사가 아니고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사명감이나 뭐 소명을 가지고
1: 네.
4: 장사를 이어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미안함과 또 뿌듯함이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기분이죠.
0: With heartfelt hospitality day after day, three generations have welcomed guests for over 50 years. Notably, this snack shop, located in a university district, has also served as a messenger of love among students.
1: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메모들을 많이 했네. 아니, 재무이사 명함까지 붙여놨어. 여기 옛날에 이제 아주머님이 이제 계셨을 때 아 10학번 주인 아주머님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어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셨다고. 야 따님한테 약간 흑심을 가지셨던. 야 이거 또 편지를 쓰신 분인데 장래.
0: It was a letter from someone who returned to this place after 25 years. Wow, how grateful they must have felt for still staying in business.
1: 365일 캠퍼스에 뿜어져 나오는 사랑의 향기. 대학생에게 사랑은 사랑에게 대학생은 어떤 존재인가?
0: Perhaps this place is where the history of the town is truly encapsulated.
1: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또 올게요. 네. 아...
0: 네, The next destination is Gaur Village in Sanggye-dong, nestled beneath the slopes of Suraksan Mountain, which got its name because it resembles a crescent moon. In this village, which exudes a sense of peace and warmth, I met a longtime resident. Miss Kim Yoon-hee suddenly fell in love with the scenery of her village one day and decided to become a village guide who explores every corner of the neighborhood.
1: 어, 오래된 아파트도 보이고 네. 이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 자체도 과거에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2: 있어요. 80년도 초까지 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단연 저기 뭐야 가련천이었어요.
1: 가련천.
2: 네, 여기서 해서 네. 옛날에 우리 천성병 시인 아시죠?
1: 네네네.
2: 네, 그 시인이 여기서 살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던 길이고 저기 정자도 있죠.
1: 네네.
2: 정자도 있고 해서 이 길은 옛날에는 진짜 마을 사람들이 거의 토박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0: She mentioned that there's a meaningful space in the village she really wants to introduce, so we went there to check it out together.
1: 아,
2: 보이네요. 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1: 아, 그래요?
0: Surrounded by Suraksan Mountain and high rises, there stands a serene old hanok that seems to have preserved its charm over the years. It feels as if time has momentarily stopped here. This old house, estimated to be over 100 years old, was moved to its current location in the mid-1950s and has been well-preserved ever since.
2: Oh,
1: 여기 문이 열려
2: 있네요. 네. 들어가도 되지? 안녕하세요.
1: 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좀 시내 좀 하겠습니다.
2: 아, 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예. 들어오시면은. 예.
1: 야.
2: 안녕하세요.
1: 네.
0: 박 영천, who has been living in this village for 10 generations. This place is not only cherished by Park's family, but also serves as a space, history, and source of pride that the residents of this village wish to preserve for a long time. I had a moment to chat with Mr. Park, a proud keeper of his home.
1: 주인분의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 같이 함께 다.
5: 예, 예. 그렇죠.
1: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옮겨 다니시긴 했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그 아버님이 사셨던 이 집 이 고택을 끝까지 보존하고 재현하신 우리 집 주인분께서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의미도 남다르실 것 같고.
5: 뭐 일단은 부모님이 오래 사셨고 네. 그리고 저희 형제가 여기서 다 태어나고 성장했으니까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정도예요.
1: 아 얼마 안 되셨네요.
5: 예예. 예.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는 예 제가 이제 형제도 여기서 다 낳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어떤 애정도 있는 거고.
1: 그러실 것 같아요.
5: 예. 뭐 이래저래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좀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1: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다 옮기실 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5: 그렇죠. 예. 뭐 우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그 당시 마차가 많이 발달이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네.
1: 뭐 지게라도 뭐 개발.
5: 지게가 가장 만만하죠.
1: 그렇죠.
5: 예. 저도 추측해 보면 뭐 요즘 뭐 조선 말기 구한 말 TV에서 필름 보고 그러면은. 뭐 다 그냥 뭐 술에 짊어지고 아니면 네, 들 것 잘 네, 네. 저도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예, 네. 자세한 얘기는 예. 근데 아무튼 사람 손으로 다 했지. 이걸 뭘 기계에 뭘 힘을 빌어도.

0: 잘못됐다는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죠.
1: A place filled with love and care, where no corner has been untouched. The wooden beams and stone rafters are said to be over 100 years old, beautifully preserving the charm of the past.
0: 그 주춧돌이 다 높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2: 네, 네, 네. 네,
0: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한옥 전문가분이 오시더니 네. 그러고 보니까 높이가 진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2: 네, 달라요. 네.
3: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높이도.
2: 네.
0: 네, 그러한 지진.
2: 얘 돌의 크기가 다르고 돌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나무를 팔 때 돌의 모양을 보고 구멍을 판 다음에 그 구멍 모양대로 나무를 파서 박아 넣어요.
3: 네, 완전.
2: 우리 레고처럼 끼우는 네, 것처럼.
3: 짜맞추.
2: 그래서 네. 얘를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쓰러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 있는 데서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지만 더 오래 가고 더 견딜 수가 있는 그런 걸 한 거 보면은 이 집이 옛날에부터 상당히 재력도 있고
3: 네.
2: 위에서 보면은 밑에 안에 사람한테 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제일 처음부터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And he carefully unfolded a cherishedly kept 상량문. It contains detailed records of when the house was newly built or renovated, along with the history of those changes.
2: Wow.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와 글씨도 잘 써 있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와 이거 좀 밝혀지고 싶고 감격입니다.
3: 네, 대단합니다.
2: 네, 오늘 너무 좋습니다.
3: 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이 집에 이 고택 100년 된 이 고택의 역사와 이제 숨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야.
1: This place holds not only its long history, but also the lifelong footprints of his parents and everything he has experienced growing up. Even as time and landscapes changed, Park Young-chun and the residents wish to preserve the unique spirit and long history of this place, hoping it will be remembered for years to come. The next destination is Yangji Village, a charming hillside neighborhood behind Dangguk-ae Station, nestled at the foot of Suraksan Mountain. A path filled with traces of life, presenting a stark contrast to the tall buildings in the distance. It's a scenery where the lives and times of the residents are beautifully intertwined.
3: 야, 이 밑에 이제 저희가 역을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이런 풍경이 펼쳐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2: 예, 저기 바로 밑에가 단국의 역이었는데 단국의 역에서 불과 한 5분만 올라오면은 네. 이렇게 공기 좋고 네.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전원 주택지 같은 것이 이런 네. 마을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3: 예, 이런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언덕에 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동네 그 골목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정감이 가고
2: 네.
3: 시간의 그 마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2: 네, 네.
3: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2: 네.
3: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2: 네.
3: 야, 근데 이 양지 마을은 어떻게 형성이 된 건가요?
2: 글쎄, 양지 마을 이름부터가 참 양지 좀 음지보다는 양지 느낌 있잖아요.
3: 그렇죠.
2: 햇볕이 예. 바르고 이 바른 것이 지금 건물들이 거의 다 단층 건물이고요.
3: 예.
2: 60년대 서울 도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그냥 도시 밖으로 내보내는 정책이 있었어요.
3: 네.
2: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계동이 그 집단 이주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기가 형성됐고요. 67년도에 이제 낙원 시장 있는 데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다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1: As I took a leisurely stroll around the village, I could strongly sense the aroma of life here more than anywhere else. Although many nearby hillside neighborhoods are undergoing redevelopment, and this place may also change in the near future, the residents continue to live their daily lives with hard work and find joy in the little things.
3: Golmokgil은 정말 좁은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런 좁은 골목길이에요. 야, 이런데
2: 왠지 여기는 네. 첫 시작 현관문 같지 않아요?
3: 네.
2: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 여기 항아리를.
3: 네.
2: 여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죠.
3: 야.
2: 여기서 우리 한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
3: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골목길 보면은
2: 네.
3: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유리입니다. I'm Live는 3년 만에 오는데요. 3년 전에 왔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정면 공연이었던 거로 기억하고 다 헤드셋을 쓰지 않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노력이라는 곡이었고. 와! 오늘 그렇게 뭔가 50명에서 100명 그 언저리의 숫자로 계신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엄청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앞에 한 한두 줄의 관객분들만 보이고 뒷좌석에 계신 분들은 되게 안 보이거든요, 조명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너무 잘 보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부끄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좋고 오늘 잘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기준 내일 앨범이 나와요. 새로운 미니 앨범이 나오는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곡을 먼저 불러볼까 싶어요. 뭔가 페스티벌에서는 한번 불렀었는데 오늘 I'm Live 3년 만에 오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고 이게 팬분들이 응모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팬분들도 계실 거고 승윤 선배님, 마치 선배님 팬분들도 제 노래 한번 들어봐 달라 하는 마음으로 귀여운 곡 하나 들고 왔습니다.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상대적인 이유로라는 곡입니다. 그리고 다음 곡도 새로운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앨범 발매 전에 I'm Live에서 타이틀곡 부르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막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괜찮은가요? 머무름 하나라는 앨범을 지난해 10월에 냈었고 이제 머무름 둘이라는 또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앨범으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앨범은 유독 더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재밌게 열심히 작업했고 내일 뭐 시간이 되실 때 그냥 한번 6시네 하고 그냥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앵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굳이 이탈했다가 오지 않고 여기서 노래 끝나면 감사합니다 할 테니까 바로 앵콜 한 세 번만 외쳐주시면 바로 앵콜곡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이제 아마 우리 여기 저희 팬덤명이 모래인데요. 모래들이 아니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께는 아마 제가 지금 들려드릴 곡이 가장 익숙하고 어쩌면 가장 듣고 싶은 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숲이라는 곡 불러볼게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 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국악 콘서트판에서는 우리의 장단이나 가락이 담긴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에서는 하모니카의 국악적인 요소를 담아서 자신만의 한국 음악을 만들고 있는 박종성 씨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박종성 씨는 국내 최초로 클래식 하모니카를 전공했다고 하고요. 하모니카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세계적인 연주자입니다. 특히 오늘 무대에서는 하모니카로 산조를 연주해 준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박종성 씨의 하모니카 산조 열림 함께 만나보시죠.

0: 하모니카의 감성적인 호흡과 음색으로 산조를 감상해 보셨습니다. 자, 하모니카 산조를 들려주신 박종성 씨를 만나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종성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산조를 하모니카로 연주를 해주신 건데 네. 이게 2009년에 처음 하신 거라면서요?
1: 맞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었는데요. 네.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학과라는 곳에서 하모니카를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국악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하모니카로 산조를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0: 아니 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참가할 생각을 보통 안 하지 않나요?
1: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수업을 해금 연주하시는 강은일 교수님께서 수업을 맡아주셨었는데 수업을 제가 다 들으면서 처음에는 국악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원래 알던 서양음악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제가 던지고 궁금해하고 또 그거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에서 국악을 제가 아는 서양음악의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있던 음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국악의 매력이 좀 확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업을 열심히 듣는 와중에 네. 이 대회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0: 강은일 교수님께서?
1: 네. 그래서 대회 마감까지 일주일도 채 안 남았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악기와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악기에 대한 공부를 했어야 했을 텐데 그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제가 공부하다 보니 산조가 독주곡이라고 하길래 네.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독주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산조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0: 야, 정말 특이합니다. 이제 대회는 그때 그렇게 해서 독주로 참여를 하셨지만 네. 지금은 이 하모니카와 다른 국악기가 함께하는 음악도 선보이고 계시고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가야금과 협주를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 그 당시에 이제 강은일 교수님과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단순하게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그냥 국악기로만 연주하는 것이 국악이 아니라면 뭐 거기에 장단도 있어야 되고 뭐 토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요소들을 갖추고 내가 연주한다면 내가 연주하는 것도 국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깨우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악에 대한 좀 애착도 가지게 됐었고 그러면서 그 대회 이후로는 이제 제가 혼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야금이나 해금이나 장구 뭐 이런 다른 악기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음악에 가깝게 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앙상블도 만들어 보고 다른 국악기랑 협연을 한다거나 뭐 국악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이어오게 됐습니다.
0: 그래서 계속 국악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 박종성 씨에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 국악 전에도 하모니카를 네. 전공한다는 것 자체도 최초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누구한테 배워요?
1: 그러니까 하모니카를 처음 배웠을 때는 이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배우기 시작했었어서 이제 하모니카를 쭉 배워오다가 이제 연주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하모니카를 전공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곡 공부를 하면 연주 활동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클래식 작곡 공부를 했었고요. 그렇게 작곡과 입시를 준비하다가 경희대학교 포스트모던 음악과에 그런 뭐 관현 국악기라고 해서 다른 솔로 악기들이 지원할 수 있는 파트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모니카로 연주 전공을 하게 된 거죠.
0: 네.
1: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하모니카 대회도 있고요. 또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하모니카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독주 연주자로서 우승한 것은 제가 처음이기도 했습니다.
0: 한국인으로?
1: 네네.
0: 하모니카를 정말 사랑하시고 또 그 매력을 누구보다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 참 궁금합니다. 일단 많이 알리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하모니카 연주자라고 제가 소개했을 때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런 거를 꼭 전공도 해야 되냐 아니면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아무래도 이 하모니카라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좀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서랍 속에 뭐 오랫동안 묵혀 있을 것만 같고, 또이 노을을 등지고 옆집 오빠가 불어주는 고향의 봄, 이런 악기라는 좀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한때는 저도 그런 걸좀 깨야 되겠다라는 오기로 연주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아 그만큼 하모니카가 친숙한 악기이고 또
0: 친숙하죠.
1: 누구에게나 좀 추억 속의 악기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전혀 그게 뭐 기분 나쁘진 않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모니카도 이렇게 뭐 클래식이나 혹은 재즈, 또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국악 여러 가지 음악에도 어울리게 변신할 수 있는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악기라는 거를 제 연주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0: 아우, 네. 다음 무대에서는 민요 새아 새아를 들려주실 텐데, 이 연주에서도 국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나요?
1: 네, 아무래도 제가 서양 음악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화성 진행이나 선율은 서양 음악에서 차용한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국악을 연주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장단의 느낌이나 혹은 농음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 곡에 담겨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악적인 요소들을 제가 표현하는 것들을 봐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럼 그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잘
1: 감사합니다.
0: 부탁드립니다.
1: 네.
0: 네.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씨 연주입니다. 새야 새야.

0: 인류의 다음 단계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 진화적으로, 인공진화적으로 창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인프라를 수정하거나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0: 저희가 회사에서 CSR 참여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CES가 가전 박람회야, 자동차 박람회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스마트카가 열풍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단연코 피지컬 AI, 로봇에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고 그쪽이 화두가 됐습니다.
1: In particular, Atlas, the humanoid robot developed by the Hyundai Motor Group's subsidiary, beat numerous competitors to win the Best Robot Award, demonstrating the potential of humanoid robots. humanoid robots most closely resemble human beings, yet they still seem like something from a distant future. While defining a humanoid may be easy, pinpointing where exactly it all begins is more difficult.
2: 휴머노이드는 말 그대로 인간을 닮은 로봇입니다. 휴먼하고 로봇오이드의 합성어인데 인간을 닮은 로봇. 근데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몇십 년의 역사밖에 없는데 사실은 인문학적이나 뭐 만화, 콘텐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수백 년 전부터 있던 개념이었어요. 산업적으로는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나왔던 우리 공장에 쓰는 로봇이 있어요. 그때 로봇팔이라고 해가지고 거대한 팔 하나가 뭐 용접을 하거나 거대한 부품을 집어서 옮기거나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었죠. 이걸 왜 로봇인데 흔히 인간한테 붙은 팔이라고 했을까? 로봇 집게도 아니고. 그건 이제 그 전에 뭐 신화나 또는 만화에서 봤던 인간 닮은 로봇에 대한 개념이 투영이 된 겁니다. 하나밖에 없지만 이 집게를 팔이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몸통을 붙이고 팔이 두 개가 되고 하면서 인간용 로봇이 걸어나오기 시작했죠.
1: Robots are no longer those awkward figures from myths and comic books with bulky bodies and heavy arms. They closely resemble real human beings.
3: It has the ability to see, hear. It can suggest what to cook based on what you have in the fridge.
1: Through advances in technology developed by humans, they're evolving far more rapidly than we ever imagined. 그 of humanoid robots can make one wonder why so many companies and developers around the world are investing so much time and money in creating robots with human bodies. 로봇 연구소 in the 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at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developing a humanoid robot standing as tall as an adult man and designed with a focus on lower body hardware. This robot achieved perfect bipedal walking just 1 year after development began.
4: 네, 알을 켤게요.
1: 이 캔 위스탠드 딜리버릿 피지컬 임팩트스 앤드 잇 캔 메인테인 잇츠 밸런스 이븐 웬 페이스드 위드 옵스티클스 러닝 앳 하이 스피드 이즈 노 모어 서프라이즈 잇 캔 이븐 퍼폼 서치 소피스티케이티드 무브먼츠 애즈 더 문워크 앤드 더그 워크 위치 아르 챌린징 이븐 포 휴먼스 The robot can master all of these movements in just one day. It is possible thanks to a technology originally created for quadruped robots.
5: 제가 타족 보행 로봇부터 먼저 만들다 보니까 그때부터 만들던 이제

0: developed in a similar way to humans, and the reason is both simple and
1: 사람이 그 산업 현장에서 하는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로봇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이동 속도라든지 그리고 이 장애물 극복 능력 이런 거를 이제 사람 수준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로봇입니다.
0: 1 of the defining characteristics of this research team led by Professor Park Hae-won is that it designs and manufactures core components including motors on its own. The team's key players are the students. Over the past year, they have been working day and night to develop everything from the robot's body to the smallest motions to create a future where robots work like humans. Because of their dedication, this humanoid robot is gradually becoming ready to be deployed at industrial sites. Thanks to a motor developed in-house, the robot's maximum payload capacity, or the amount of weight it can carry, has been set at 25 kilograms, similar to that of a human worker. The robot's streamlined design, with complex components such as the battery and wiring integrated into its body, allows it to perform diverse motions using its joints. In fact, it can perform almost any movement a human can do.
1: 되게 무거운 뭐 물건 같은 걸 이제 잡아 올린다든지 그런 걸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 모션이 사람이 시키는 로봇한테 시키는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써야 되잖아.
0: Humanoid robots are being developed to perform human tasks as efficiently as people. But do they really need to look like humans to work efficiently?
1: 인간을 닮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제가 공학자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뭐 생물학적인 시스템이지만 잘 되는 걸 봤잖아요, 이미. 좋은 예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따라해 보는 거 어때? 정말 극단적으로 잘 디자인된 시스템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는 알고리즘, 하드웨어, 뭐 성능 이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도 기술이 있다면은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비슷하게 만들면은 그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0: Many researchers and developers have been envisioning and calculating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2: And she can also understand speech.
0: In 2016, David Hansen, the creator of the world's most famous humanoid robot, Sophia, made a prophetic prediction that within 20 years, humans and robots would be indistinguishable. Will evolv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ruly. Now, 10 years later, how close have humanoid robots become to our everyday lives? Morning, Taehaeun-ro in Gangnam. A robot walks busily down the street.
3: Oh, 잘 간다. 야, 신발 좋은 거 신었네.
0: Its confident walk catches the eye for a moment. But what its developers truly hope for is not attention, but familiarity.
4: 지금은 저희가 로봇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와 로봇이다 이러면서 다들 영상을 찍으러 오시는데 그냥 5년 뭐 내에는 로봇이 다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거죠.
0: These people who envision a future in which robots are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 human world are a robot software startup founded by young developers from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5: 어떤 상황이 좀 더 중심적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6: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사족보행 같은 경우는 좀 뒷걸음질치기가 쉽잖아요. 비교적. 근데 이제

0: 휴머노이드는 이 한계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런 사이드 스텝이 약간 동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마, 리니어 X랑.
1: 저희는 많은 로봇 기업들이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를 메인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위주로 개발을 하는데요. 산악 환경까지 극복 가능한 비정형 이제 자율보행 솔루션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형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다닐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그 일련의 판단 과정과 그 이제 그런 뇌의 역할 그리고 운동신경의 역할까지도 함께하는 걸 저희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Simply put, the hardware determines the robot's maximum strength and speed of its muscles and joints, whereas the software acts as the robot's brain, deciding how to use that body in different environments and situations.
3: 무조건 좀 Before a robot can walk outdoors, it must undergo thousands of simulation tests. Using data generated through repeated successes and failures across thousands of different types of terrain, the robot learns to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With software developed in just over 6 months, this robot learned to walk steadily in various environments. It can walk like a human, not only in rugged valleys with obstacles, but also on complex and uneven terrain, such as dark mountain trails and steep slopes. The reason it can walk in virtually any environment is a specialized technology known as blind locomotion control, which enables it to access the terrain beneath its feet on its own.
0: 로봇 안에 있는 그 관성 센서 그리고 이 각 모터들이 받아올 수 있는 관절 값을 통해서 이 로봇이 내가 현재 지금 밟고 있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 이제 돌뿌리에 발을 걸려도 이렇게 재빠르게 저희가 딱 발을 자세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로봇도 미처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어떤 발을 걷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아 여기가 계단 같은 환경이구나 생각을 해서 발을 들게 되고
3: The ultimate goal for this humanoid robot is autonomous locomotion. It's an ability to gather information through sensors, perceive the surroundings, and navigate on its own without a human having to designate the destination. Once autonomous locomotion becomes a reality, seeing robots picking up coffee on behalf of humans could become a reality. A robot's ability to walk on its own also means entering the human world.
1: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로봇은 장비로 남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을 대체하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같이 공존하는,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라는 게 필요한 건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합의된 채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거죠. 뭐 문의 손잡이의 높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의자의 뭐 너비나 높이 이런 것, 아니면 복도의 폭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을 기준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사회에 들어와서 사람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솔루션이 휴머노이드인 거죠.
3: In the end, for robots to coexist with humans, they need bodies that fit into a world designed for humans. Although robots have no emotions, once they enter our daily lives in a form that resembles us, humanoids will no longer feel like strangers.
4: 인간은 사실 자기를 닮은 존재를 가장 아름답다고 또 친근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 모습의 범주인에서 아름다움을 찾고자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입니다. 따라서 이게 기능을 갖고 있는 로봇이지만 나하고 가깝게 살아가야 돼. 그럼 사실 인간이 가장 편하고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나를 닮은 모습인 거죠.
3: Inspired by the human body, humanoid robots have two arms and two legs, which they use to imitate the way humans move. People sometimes mimic the awkward motions of robots, but the day when we will see robots moving as naturally as humans may not be far off. And the phrase, "you look like a robot," will disappear altogether. And if robots one day become even more human than humans themselves, will we welcome them into our world?
5: Hello, everyone. My name is Alex, a general-purpose humanoid robot designed to interact...
3: This robot offers a remarkable answer to those of us who fear an uncertain future of coexistence.
5: I don't fear contact.
6: 그 이름은 알렉스인데 ALLEX로 All Experie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직접 물체랑 사람과 인터랙션하는 실제로 환경과 세상을 느끼는 그런 로봇으로 이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로봇입니다.
5: My arms is Weir Robotics breakthrough actuator architecture. It features 1/11th the friction and 1/24th the inertia of conventional actuators.
3: In the summer of 2025, the humanoid robot Alex, created by Korea University of Technology and Education, was unveiled after years of development. True to its name, All Experience, Alex can perceive and act through a wide range of experiences in the human world. The students who developed it chose a name for it on their own. They each fulfilled their roles to bring Alex to life. Through its interactions with people, Alex is gradually becoming a more human-like robot. Alex's most remarkable feature is its hands, which bear a striking resemblance to those of a human. Its hands and fingers have 15 degrees of freedom and can move in 15 independent directions. Even compared with a human hand, which has 23 degrees of freedom, Alex can perform a wide range of sophisticated motions.
7: 손에 그 자유도가 되게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과 같이 되게 많은 움직임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 핸드의 장점이 되게 정밀한 핀셋 작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서 되게 무거운 것도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3: But Alex's hands are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humanoid robots. They are made from a soft, subtle material that resembles human skin. The arm becomes progressively lighter from the shoulder down to the hand, enabling Alex to move with human-like adaptability. It can feel even subtle changes in force. When subjected to an external impact, it can back drive rather than resisting the force, which allows it to adapt to any external force.
6: 저희는 인간 같은 시도를 한 거예요. 모터로부터 관절까지의 마찰도 상당히 작고 그 어떤 제어적인 투명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사람도 외력을 가하면 근육이 힘들잖아요. 근육 자체가 외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저희는 다이렉트로 모터의 부하로부터 외력을 느낄 수 있게 만듭니다. 센서 없이도 모터의 부하를 가지고 아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졌구나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알아냅니다.
7: 저희 알렉스는 요 관절 자체를 되게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8: 손가락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요.
3: Its hands move smoothly, requiring very little force. Even when holding a person's arm or hand, Alex adjusts its grip by yielding to external forces.
8: 되게 안전한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 Perhaps Alex is the very humanoid we have long imagined. Alex's human-inspired design brings us one step closer to a future where humans and robots coexist. That is the reason the researchers who created Alex strive to create

0: need a robot that can interact with people. So, what kind of future could that coexistence lead to?
1: 세상 모든 곳에 저희 알렉스가 들어가는 게 저희 꿈입니다. 로봇을 사람같이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하는 어려운 일들을 온전히 대체하기 위함이거든요.
2: 언젠가는 사람의 일을 온전히 로봇이 하고 옆에 있어도 알렉스처럼 이렇게 만져도 무서워하지 않고 더 친근하게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는
0: Humanoid robots. Humanity's long-time dream. They have been envisioned as our replacements, partners, companions, and even successors to humankind. As technology continues to advance, robots' bodies will soon be even closer to the human form. In the end, the reason we dream of human-like robots is because we want to live better, more human lives.
3: 앞뒤로 한번. 앞뒤는 안 버티는데 옆으로는 버틴다.

그때 예종의 무용원을 들어오려고 하기 전까지 이제 갑자기 결정을 한게 아니라 1997년 제가 미대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연극반에 들어갔거든요. 미대 연극반. 네, 그래서 연극을 재밌게 하는데 저희 미대 연극반은 이미지극 같은 걸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그 대사를 많이 쓰지는 않고 그 서사도 많이 없고 하긴 했지만 좀 추상적이거나 이미지극 같은 걸 좋아했었고 그래서 저도 뭐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그 해에 되게 연극을 많이 보러 다녔는데 저는 정보 없이 그게 뭔지 모르고 막 봤는데 그 많이 본것 중에 그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고 와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다가 이제 98년도에 제가 토월극장에서 필립 드 쿠플레라는 프랑스 안무가의 샤잠이라는 작품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갖고 온그 샤잠을 봤는데 그게 다 섞여 있었어요. 모든 작품들이. 그런 이제 장르들이. 너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완전히 제가 너무 몰입하고 정말 딴 세상에 갔다가 시공간에 갔다가 온것 같이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어.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 조금 고민하던 것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하고 이제 팜플렛을 딱 봤는데 거기에 이제 카테고리에 현대무용이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현대무용인가 봐. 현대무용을 해야겠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게 현대무용이라니 해야겠어. 막 이러고서는 마음을 먹고 근데 마음을 먹었는데 혼자만 이렇게 먹고 약간 얘기도 못 하고 밖에다가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대무용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왠지 무용은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혼자 고민을 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보고 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안무가가 외국에 있으니 프랑스 사람이니 프랑스에 갔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유럽에서 그 당시에는 뭐 초급, 중급, 뭐 전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퀄리티의 수업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워크숍들이. 그래서 저처럼 전공을 안한 사람들도 뭐 사실 막 극단 같은데 지나가다가 지방에 프랑스 지방에 지나가다가 들어가서 워크숍을 들을 수도 있고 여행을 다니다가 근데 막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 그리고 뭐 워크숍이 되게 많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있다가 이제 그걸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파리에 가면 내가 좀 공부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갔고, 그래서 되게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지금 생각에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하나는 필립 드 쿠플레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그 프랑스에 가서 제가 이걸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저를 좀 약간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잠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잠깐 불같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계속 하고 싶을 만큼 좋아하는 건지를 좀 저한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확인을 할수 있을까 해서 제가 좀 하루 종일 한 3개월을 그냥 무용만 약간 했었어요.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회의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해야 해 이거를 깨 부셔야 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공연장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일반 비전공자에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술을 안 하던 사람은 캔버스가 그냥 여러 도화지 중에 하나일 수 있지, 반드시 여기에만 그려야 되는 어떤 규칙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게 규칙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여기도 지금 보면 저기 파란 매트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타고 내려오면 재밌겠다. 그러다 옆에 피아노를 치면 재밌겠다. 그러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재밌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공간 자체를 그렇게 뭔가 여기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미술이 좀 더 확장된 거죠, 진짜. 여기서 사람이 내려오면, 줄 타고 내려오면 재밌겠는데? 뭐 이런 식의 공간을 보면 저한테 뭔 재밌겠는 장면이 떠오르고 그거를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공간 자체는 어디나 무대가 될 수 있는 거는 저한테는 뭐 약간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너의 연대, 나의 연대 같은 경우도 저한테는 너무 생생하고 이거를 그냥, 근데 말로도 전달이 완전히 안 되고 그 경험이 사진으로도 완전히 안 되는 걸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아시아 친구들과 이 현대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야겠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아시아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돌아와서 공연으로 만들면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란 생각을 했어요. 나는 막 너무 생생하고 막 그 경험을 하고 싶지만 전달이 조금 생생하게 안 될 거라는. 그래서 그러면 생생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매체가 뭘까 했을 때, 직접 걔네 얼굴 찍고 걔네가 말하는 걸 나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하게 하고 그런 거면 좋겠다. 그러면은 찍으면 되겠네. 사실 그 주제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매체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지을 때 제가 이 이름을 지으면 계속 보고 듣고 해야 되잖아요, 말하고. 그래서 저한테 뭔가를 계속 상기시키는 이름이길 바랬어요. 뭘 상기시켰으면 좋겠냐면 삶이랑 예술이랑 이 두 개가 항상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돌아가고 있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 그리고 전공자, 비전공자가 치우쳐 있지 않는

그리고 장르 간에도 계속 뭔가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저한테 상기시키었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일반인으로 비전공자로 무용을 전문적이고 창의적으로 배우려고 했을 때 배울 곳이 없었잖아요. 그 경험이 저한테 내가 만약에 뭔가 줄 수 있는 때가 오면 내가 바랬던 그것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천한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뭔가 춤을 접하고 싶을 때 그 기회, 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춤을 통해서 만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춤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나는 춤을 못 춰, 혹은 내가 본 것 혹은 아는 것의 춤으로만 이제 춤을 보는 거죠. 춤을 잘 추지 않으면 춤을 추면 안 된다거나 춤을 출 수 없다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우열과 이것이 굉장히 연결돼서 이미지화 돼 있구나라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용기를 가져야만 온다는 게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뭐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 가면 그냥 훨씬 더 끼도 많으시고 그냥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 오셨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런 흥을 사실 우리도 갖고 있는데 우리 민족도 맞는지 틀리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거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뭐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거나 수동적으로 움직여지거나 이런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요. 좀 자기 몸이랑 친해지고 자기 몸이랑 노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좀 아이처럼 뛰어놀고, 네, 그리고 같이 놀고 움직이는 즐거움, 같이 움직이는 즐거움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거죠. 저와 일의 업적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동일시하게 되면 내가 뭘 안 하고 있으면 내 존재가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불안해지고 뭔가 무서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편안해지니까 내가 쉬고 있어도 어차피 저는 뭐 한 죽을 때까지 거의 계속 창작을 할 거니까 지금 3, 4년을 조금 나한테 쉬어야 될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쉬는 게 크게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좀 교육이나 다른 일들을 좀 많이 했고, 네, 그렇게 휴식을 보냈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직업이 뭐든 뭐 나이가 어떻든 어떤 성별이든 뭐 어떤 문화권에 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자기 삶을 경험하는 장소고 자기 삶을 표현하는 통로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악기에 대해서 무용을 전공하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전공하는 사람은 당연히 더 잘 알아야 되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던 간에 내가 이거를 평생을 사용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로 움직인 작동하는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 시간을 일평생 중에 정말 몇 개월 갖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이해한다는 건 이게 뭘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신체, 정서, 생각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돼서 작동이 되는지 그리고 나는 그걸 어떻게
삶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런 내가 내 몸을 좀 알아가고 나랑 내 몸이 연결되어 가는 것들을 경험해보는 뭔가 기회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요카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을 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왔다.
1: 아, 다 왔다. 야호! 야호!
0: 아, 귀 아파.
1: 근데 요즘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어떤 기운이랄까? 항상 그 제작진분들께서 저희를 좀 산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0: 하지만 또 올라와야 될 만한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겠죠. 이유가 네.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0: 아, 귀여워.
1: 아, 귀엽다.
0: 야, 교수님, 여기 의자가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이 돼지 모양이네. 제가 돼지띠거든요.
1: 그러네. 네,
0: 어, 친근하다, 오. 되게.
1: 여기가 한진섭 조각 정원이에요.
0: 아, 그러면 이제 이 허브 천문공원 안에 조각공원이 네.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대성 씨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작품이 네, 네. 한진섭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게 화강석으로 만들었거든요.
0: 아, 이게요?
1: 네.
0: 아이고, 진짜겠죠? 말씀해 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모르고 앉았어요. 진짜 이거 작품이 좀. 아니, 나 올 때 뭐 아무것도 안 지켜가지고 네. 제가 몰랐거든요, 정말.
1: 근데 이거 앉아도 되는 거예요. 만져도 되고. 한진섭 작가님은 홍대 조속과를 졸업하시고 또 동대학원을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태리 카라라 국립미술대학을 졸업하셨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작업하시지 않으세요. 작가님은 굉장히 친숙하고 편안하고 가족과 동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즐거운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세요. 근데 이 한진섭 작가님의 이런 작품도 있지만 예술적인 벤치들? 그런 거는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0: 아, 그렇게 예술 작품으로 된 벤치가 많습니까?
1: 많아요.
0: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죠?
1: 대표적인 게 네. 대성 씨도 아실 거야.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아시죠?
0: 네. 아, 그럼 알죠.
1: 예. 구엘 공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타일로 된 긴 벤치가 있거든요.
0: 긴 벤치.
1: 걔가 110m야.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제일 긴 벤치야.
0: 아.
1: 그리고 또 영국에는 책 모양으로 벤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책의 내용을 그려넣어요. 그래서 독서를 장려하는 벤치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아트 퍼니처의 대가가 계세요. 최병훈 작가님이라고요. 올해 2월인가요? 카타르 국립박물관에 테이블과 그 벤치 10점을 그 중앙광장에 연구 설치하셨거든요. 이 최병훈 작가님의 작품은 한국의 미, 자연의 미, 절제의 미를 정말 최대한 살려서 최병훈 선생님의 미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가지고 진짜 만든 아 진짜 정수의 작업이 있어요.
0: 너무 멋지십니다. 또 한국을 또 알리시고.
1: 너무 멋지죠.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여기도 쑥 둘러보니까 정말 멋진 벤치로 된 작품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네. 사진 찍을 수 있을 만한.
1: 구경할까요?
0: 네, 저 구경하고 싶거든요.
1: 네.
0: 한번 둘러보실까요?
1: 네. 네.

0: 대성 씨, 네. 강풀 작가에 대해서 아세요?
1: 정말 유명하신 작가님이잖아요.
0: 맞아요.
1: 웹툰도 많이 그리시고 그리고 네. 그 웹툰 그린 게 영화화, 네. 드라마화도 많이 됐고.
0: 맞아요.
1: 정말 이야기꾼이신 것 같고.
0: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컨셉은 정말 약간 친절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예술 그런 거를 찾는 컨셉인 것 같아요.
2: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0: 우리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그 우리가 웹툰에 쏙 들어간 듯한 느낌, 만화 속으로 푹 빠지는. 우리 체험하러 갈까요?
1: 어떤 만화 속의 순정 만화의 여주인공, 남주인공이 한번 돼보실까요?

0: 참 이게 골목을 이렇게 싹 네. 돌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그것도 강풀 작가님 작품을 네. 봐도 항상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 사는 이야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그거에 진짜로 벽화 속에 보이니까 저도 이제 걸으면서 어떤 그 웹툰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마음도 따뜻하게 정화되고 뒤에 있는 요 벽화만 하더라도 딱 보시면 피곤하지. 들어가서 쉬자.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자물쇠같이 이렇게 예쁘게 귀엽게 이렇게도 돼 있어요. 이런 글씨 봐도 네. 되게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골목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1: 맞아요. 이 거리가 2013년도 따뜻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강동구에서 기획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강풀 작가님의 그 만화를 안 읽었어도 이 동네를 쭉 돌면은 좀 이 동네 사람 된 것 같지 않아요?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것 같아.
0: 네.
1: 작가님이 이 강동구를 작품의 배경으로 작품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동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상들 그런 게 여기 다 녹아 배어져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마음.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만나 뵙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입니다.
2: 저도 너무 영광입니다.
1: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현재 서예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이제 대중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뜻으로 한글 캘리그라피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주 작업도 진행하고 개인 네. 전시, 작품 전시도 하고 있습니다.
1: 아, 김아연 작가님 환영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말씀하셨던 게 캘리그라피.
2: 네, 맞아요.
1: 근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에 대해서 알고 네. 있는 것 같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대충은.
2: 네.
1: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인가 예술인가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떤 장르에 속해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2: 아, 미술 분야에서도 네. 이 캘리그라피를 미술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 아.
2: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서화동원이라고 해서 네. 서예와 그림이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0: 네.
2: 그게 근대에 와서 이게 분리가 된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앞으로는 서화동원처럼 서예와 글씨가 같이 미술의 분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저 같은 이제 작가들이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0: 그 캘리그라피가 약간 다양한 재료와 또 기술이랑 접목이 되면서 뭐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된다 그럴까요?
2: 아.
0: 좀 그런 캘리그라피의 또 그 트렌드나 변화가 있나요?
2: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캘리그라피의 뿌리는 서예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아.
2: 그래서 제 전공도 서예 디자인 전공이에요.
0: 네.
2: 그래서 서예를 바탕으로 이제 한 10년간 전통 서예를 계속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 이제 배운 게 한글 판본체, 붕체, 민체.
1: 네.
2: 백성들이 썼던 걸 민체라고 하는데 이런 세 가지 전통 서체를 응용시키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응용 발전시켜서 캘리그라피처럼
0: 네.
2: 좀 더 이제 글자의 크기 변화, 두께 변화, 네. 각도의 변화 이런 그리고 재료의 다양성으로
0: 네.
2: 이렇게 다양한 캘리그라피 작품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 네.
1: 서예에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2: 네.
1: 그러면 캘리그라피는 영어잖아요?
2: 네.
1: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2: 네.
1: 그럼 외국에서는 어디서 시작을 하나요?
2: 이제 서예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캘리그라피거든요.
1: 아~
2: 근데 마치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서예랑 캘리그라피는 다르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 점도 되게 특이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용어를 계속 캘리그라피로 쓸 거냐라는 것도 작가들의 고민이에요. 너무 서양
1: 네,
2: 같은
1: 네.
2: 뜻인데 서양 영어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작가분들은 멋을 부린 글씨라고 해서 멋글씨.
0: 아, 멋글씨 좋네요.
2: 네, 멋을 부린 글씨 아니면은 먹으로 썼다 해서 먹글씨. 아니면 현대서예 이제 어떤 단어를 쓸지 용어를 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 우리 작가님의 네. 어떤 그런 캘리그라피 작품을 좀 궁금하거든요.
2: 아, 제 작품이요?
1: 네, 네, 하나 뭐
2: 제가
1: 있으시면...
2: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아, 그래요? 기대가 됩니다. 너무 찾지 마시고요. 너무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된 거 좀 보여주시면.
2: 아, 네. 제가 수업했던 것들인데

0: 캘리그라피는 조금 좀 친숙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예술 작품과 차별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1: 아, 차별점과 매력?
0: 네.
1: 한글의 아름다움을

0: 이제 예술적으로 표현한다는 문자 예술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자긍심을 갖고 우리 문화의 유산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자긍심을 갖고 이제 작품을 하고 있어서 이 한글을 활용해서 아름다운 글씨를 쓴다. 이게 저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네네.
0: 이제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잠길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서예를 쓸 때는 되게 그 붓 끝에 제 온 기운과 힘을 다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딴 생각을 할 수 없고 오로지 붓과 내가 혼혈일체가 돼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한 힐링을 많이 느끼게 돼요.
2: 맞아요. 제가 볼 때 캘리그라피가 이제 그 뜻과 글을 몰라도 그 서체만의 조형성만으로도 정말 그 조형적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공간 안에서 흙과 백의 조화, 엽의 개미,
1: 그렇죠.
2: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이제 조형적으로 잘 조화가 돼야 보는 사람도 뜻을 몰라도 그 미적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0: 이유는 모르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그 시각적인 건 다 네. 똑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쁜지를 모르지만 내 눈에 예뻐 보이면 그게 조형적으로 균형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공간감이나 이런 여백의 배치가 좋을 때.
2: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술과 이렇게 같은 맥을,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를 찾는 거, 그런 거에서 이렇게 맥이 좀 일치해서 흘러가지 않나 싶어요.
0: 맞아요.
1: 붓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혹시 그 매직 같은 거로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0: 네. 캘리그라피를.
3: 진짜?
1: 제가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래요. 이런부터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아텐드 시티를 한번.
0: 그러면 조금 시간을 조금.
1: 네네네.
3: 시간 많아요.
0: 네.
3: 많아요.
0: 네. 한번.
4: 아텐드 시티.

0: 네, 귀엽게 에터앤더시티. 네. 오늘은 귀엽고 따뜻한
1: 너무,
0: 느낌.
1: 너무 귀엽다. 이렇게 딱 했으니까 좀 스트레스. 너무 좋은 선물이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에도.
0: 아, 아니에요. 아,
1: 네. 우리 작가님의 어떤 그 캘리그라피 작품을 볼 때 네.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점을 더 집중해서 봐줬으면 좋겠는지 아, 궁금합니다.
0: 보통 작품을 할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과 사랑, 행복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글이 이렇게나 다양한 표정이 있구나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변화 발전할 수 있구나 하면서 한글의 그 위대함, 한글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오늘 아텐드시티 이게 저기 전반적인 느낌이 모든 곳곳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넣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차가운 돌에도 따뜻한 긍정의 에너지를 넣고 이 마을에도 긍정의 에너지, 글씨에도 긍정의 에너지. 네. 아, 훈훈한 자리였어요.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1: 오늘 어떤 좋은 에너지, 따뜻한 기운, 글씨에서도 길에서도 많이 얻고 가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2: 오늘 하루가 긍정이네.
1: 우리 이렇게 감사해요.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라봄에 대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세상에 나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 또 본연의 어떤 존재의 가치, 이런 것들을 제 나름의 생각으로 풀어낸 것이 몽유도원 모임입니다.

국립무용단이라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단체에서 이제 안무를 의뢰받았을 때 컨템포러리 아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굉장히 깊게 한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국립무용단의 어떤 한국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냥 불현듯 구비구비라는 단어가 이제 저한테 떠올랐었고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한국적 정서와 한국의 산세와 우리의 어떤 고유한 어떤 감각들이 되게 구비구비라는 말이 딱 이렇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게 그 구비구비 하나로 이제 펼쳐진 예, 무대 언어가 그렇게 펼쳐졌어요.

목류도원무라는 작품이 저한테는 삶이라는 것과 되게 비슷하게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저는 무용수로서 고민하고 성장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과정이 늘 있었던 것 같은데 작품 안에서의 나와 그 삶 속의 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아떨어지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는 그냥 저희가 늘 안무자님께서는 이상적인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주시지만 굉장히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춤의 언어로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상 어떠한 기분을 느끼면서 춤을 춰라. 어떠한 기분으로 춤을 추면 좋을까요? 늘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본인의 몸의 어떤 언어와 이 기술과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몸의 이야기를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이 작품에 이렇게 담기기를 원했던 거라서, 그래서 모든 무용술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다 다르기를. 각자의 삶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사유들이 이 작품에 녹아나길 바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어떤 아름다움이 저한테 막 이렇게 영감처럼 막 보여요. 그럼 이제 그것을 저는 이렇게 동작으로 만들고 안무하고 각 장면의 역할들로 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 안에는 그냥 저라는 차진엽의 큰 세계에 그 무용수들도 각자 자기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편지나 화선지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먹을 딱 떨궜을 때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무대 위의 무용수들도 각자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의 이제 숨과 그 움직임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함께 그 호흡대로 흘러가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성이라든지 살아있는 움직임 자체가 약간 수묵화처럼 보이는 네,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관심을 갖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작업을 하면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타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내가 내 몸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이 공연을 본 관객들이 조금이나마 그런 거를 느낀다면은 그것이 예술의 힘이지 않나? 그것이 작게나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술의 역할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썰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 문득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의 국경선. 세계의 물이 점점 빨리 돌고 있다. 담수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열대와 아열대의 물이 마르고 있다. 남반구의 물이 북반구를 향해 속수무책 빨려들어가고 마지막 빗방울을 본 것이 언제였을까.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북쪽으로 북쪽으로 물을 찾아 이동하는 난민들. 국경에 줄을 서서 고무호수 속으로 빨려들어가기만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국경은 얼음처럼 단단하다. 빗방울은 떨어지지 않고 마른 돌멩이들만 울퉁불퉁한 기념비처럼 쌓여 있다. 아주 멀리서 빙하가 속수무책 무너져 내리고 세계의 물이 더 빨리 돌기 시작하고 담수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다. 물풀 한계선처럼, 수목 한계선처럼 지도 위에는 매일 새로운 물의 국경선이 그어진다. 안녕하세요. 시인 나희덕입니다. 저는 1989년 시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9권의 시집을 비롯해서 시와 예술에 대한 비평적인 글쓰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를 흔히 1인칭의 주관적인 발화 방식으로 여기지만 실은 시란 타자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깊이 공감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몸과 언어에 실어내는 2인칭의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다가가고 말을 건네는 그런 대화적 행위인 셈이죠. 그렇게 타자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가 좀 무거워지고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면한 어떤 현실의 어둠을 외면하고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재현하는 일이 시인으로서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앞서 낭독해드린 물의 국경선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물의 국경선은 잘 사는 북반구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환경오염이나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프리카를 비롯한 남반구의 사람들이 그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 또 엄청난 규모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다룬 시입니다. 국가와 국가를 가르는 국경선도 있지만 담수 한계선이 점점 북상하면서 새로운 양태의 국경선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시장 노트에 가능주의자라는 다섯 글자를 써둔 적이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온갖 불가능성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야말로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을 믿고 또 살아내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더군요.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인정하고 현실은 살만하다고 말하는 그런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고요. 현실의 고통과 모순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 말이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 읽는 걸 좋아했고 습작도 열심히 한 편이었어요. 또 대학에서도 국문학 전공하면서 문학계 활동을 했고요. 그저 시를 쓸 때 그 몰입하는 즐거움이 좋았고 제 자신이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데 졸업 후에 고등학교 교사하면서 혼자 자취방에서 시를 쓰다 보니까 외롭고 막막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동안 썼던 원고들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투고를 했는데 덜컥 당선이 된 거죠. 23살에 시인의 삶이 뭔지 깊이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냥 시인이 됐고요. 그저 계속 시를 쓰기 위한 조건이나 동력을 얻고 싶어서
시인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조용하고 생각이 많은 아이였고 또 입시체제로 막 그 긴장되어 있는 교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교실을 나와서 학교 주변을 몇 시간이고 쏘다녔거든요. 길에서 식물, 동물, 곤충,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문학 공부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시를 쓸 때 불쑥 떠오르기도 하고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시적인 착상을 얻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실 시와 생물학이 그렇게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생물체의 원리나 구조, 또 관계와 공생, 또 긴 시간 속에서의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탐구한다는 점에서는 시와 생물학이 또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시인은 어떤 감정이나 사유도 감각화하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또 시각뿐 아니라 청각, 호강, 미각, 촉각 이런 온몸의 감각을 결합해서 어떤 살아있는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죠. 팬데믹 시대를 건너오는 동안 제가 길에서 만난 삶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도 저에게는 피나 땀이나 눈물 같은 어떤 체액의 형태로 전달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시인의 역할은 비탈에 서 있는 나무처럼 가장 외롭고 가난하고 위태로운 존재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말을 받아 적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랑스어 시선집이 나왔을 때 그 출판사, 슈엔 출판사인데 그 슈엔에서 주최하는 나무 그늘 아래 낭독회라는 그 페스티벌에 주빈국 대표로 초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알프스 가까운 산골에 그 수십 개의 천막을 치고 거기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정말 전국에서 굉장히 많은 출판사 관계자들이나 독자들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가장 많은 해외 독자들을 만난 기회였던 것 같고요. 낭독회나 작가와의 대화도 반응이 좋았어요. 물론 제가 프랑스어를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요. 시집 가능주의자를 낸 후에는 아마도 당분간 산문 작업들에 집중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중에서도 시적인 긴장이나 리듬을 놓치지 않고 새로운 시들을 계속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0: 예.
1: 안녕하세요. 온앤오프이션
0: 와이어시입니다. 예. 뷰티 온앤오프. 아, 오늘은 뭔가요?
1: 날씨가 봄이잖아요.
0: 뿅.
1: 뭐가 떠올랐니까?
2: 핑크빛?
1: 그쵸. 핑크빛 뭐예요? 더 해봐요.
2: 사랑?
1: 그렇죠. 봄이면은 네. 이제 또 여기가 대학 가잖아요. 홍익대학교 네, 그렇죠. 아닙니까?
0: 아, 홍익대학교.
1: 봄에는 꽈팅과 소개팅이 정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0: 아, 맞죠.
1: 근데 꽈팅 소개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0: 가장 중요한 건 첫인상이라고 그쵸? 합니다. 첫인상은 3초 만에 와, 결정이 3초. 된다고 합니다.
1: 3초 만에 네. 할 수 있는 매력 어필 아이템.
0: 네.
1: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매력 어필 필살템.
0: 필살템. 필살기죠, 필살템.

0: 아무래도 첫인상이 하면 얼굴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그때 가장 중요한 게 깔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1: 깔끔함.
0: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 중에서도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눈썹 정리.
1: 눈썹 정리.
0: 그렇죠.
1: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렇죠. 눈썹이 깔끔해야 네. 사람이 또 이제 인상이 환해 보이고 네. 깔끔해 보이는 그 3초 안에 결정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1: 3 seconds.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입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정말로?
1: 두툼하게 되고. 이게 사실 제가 두툼한 입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0: 그러네요.
1: 우리 팬분들도 많이 입술을 보시고 입술 너무 이쁘다라고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걸로 제가 3초 안으로 꼬십니다.
0: 오! 꼬셔져요 이게?
1: 이 정도?
0: 싸다.
1: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해 볼 건데
0: 네. 안녕하세요.
1: Hello.
2: Where are you from?
3: New York.
1: New York.
0: New York City.
1: Yeah.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2: Yeah.
1: Oh, thank you so much. Okay. Are you attending university or what?
2: Yeah, I go to the language school.
1: Language school?
2: Yeah.
1: When did you come to Korea?
2: December, I think.
1: December.
0: Do you think about K-beauty?
2: I really like it. I like how much like natural tones that it has. So I like that a lot of the stuff is lightweight. And if I want to look more natural, it's really easy to do that.
1: Uh-huh.
4: How can you show the actress, your actress to? Like,
2: eyeliner.
1: Eyeliner.
4: Oh, yeah, you're like...
0: Oh, good.
4: Little, oh. like a special.
2: Yeah, I have really pale eyes, uh-huh. so I try to wear a lot of dark eye makeup to uh-huh. make them more like vibrant.
1: Uh-huh.
2: So I just got the eyeliner I'm wearing from Daiso because I'm broke.
1: Oh.
4: Can I know that what eyeliner you use it?
2: It's Bonsept. That's the brand.
4: The Bonsept.
2: Yeah.
0: K-beauty.
1: Hey, K-beauty입니다.
4: And thank you for the interview.
2: Of course. Thank you so
4: thank
2: much.
4: Thank you so much. High five.
1: Off. Interview 하실래요? 오셔도 돼요.
0: 지금 인터뷰 지금 웨이팅 있어요?
1: 웨이팅 있어요? 웨이팅이 생겼어? 안녕하세요.
0: 어서 오세요.
1: 방금 오셔요. 홍대에 다니시고 계신
2: 네네.
1: 거예요?
2: 네네.
1: 몇 학년이에요?
2: 4학년이요.
0: 4학년. 4학년 되셨으면은 네. 이 4년 동안 그래도 해보셨죠?
2: 네.